이랑 만나면 나한테 뭐가 남지? 이 일에서 나한테 뭐가 이득이지? 내마 이만큼 시간을 쏟았으면 뭘 보상받아야 되지? 계산이 습관이 되면 관계가 거래가 되고 인생이 흥정이 되지요. 진짜 좋은 것들은요, 가성비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시간, 친구가 힘이 들 때 옆에 있어주는 시간,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주는 시간, 가성비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 하지만 이런 계산 없이 그냥 주는 마음이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걸 남기는 법이죠. 자, 이번 한 주는 계산 조금 덜 하고 사는 하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 나한테 뭐가 들어오지? 이런 생각 잠깐 접어두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그러시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이죠.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미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됐어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일곱 수입니다.

We Love 예전에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랑을 나눠요.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는 가성비 따지지 말고 이 사랑 내가 주면은 내가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예 그냥 나누어주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시는 우리 모든 붐붐 라디오 가족분들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7월 13일 월요일 아침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 방송과 함께 붐붐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선수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러분 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문자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으시는 뿜뿜 라디오에 툭 던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진 씨, 월요 와와 요요요요요요 너무 더워 요요요요요요 괜찮아요? 예. 아,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지금. 예. 아, 주말부터 뭐, 아, 대단합니다. 아, 대단해요. 거의 this is 찜통, it's 더위. 이라는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표현이 정말로 적합한, 진짜 덥더라고요. 경북 지역에는 지금 39.9도, 거의 뭐 40도지 정도면. 예, 40도에 육박하는 아, 그런 더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뭐, 장마 기간 동안에 지금 찾아온 더위여가지고 습하고 덥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더운 덥고 습한 날씨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건강 관리 잘하시고 마음 관리 잘하시고 아시겠죠? 이럴 때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예, 마음 관리. 예, 그래서 툭 건들면 그냥 툭 나간다. 예,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항상 웃으면서 다니세요. 예,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 못 건드려요. 아무 일이 없는데 웃고 다니는 사람 못 건드려. 예, 정말 약간 좀 이렇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웃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날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딱 전하기 좋은 날이다. 아,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달라도 뭐가 다른 네, 우리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병욱 씨의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도 공개 우롱당하는 가성비 초마이너스의 뿜뿜 라디오 이병욱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무도 그렇게까지 에이블 뭘 또 공개 우롱이야 우롱은 예?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조금 우롱한 것 같아서 예 좀 이렇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예 약간 우롱했는데 예 그래도 이병욱 씨와의 또 어떤 그런 뭐 케미 예, 청취자와의 케미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분이 살짝 뭐 나쁘다 그러면은 그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공식적으로 뭔가 법적 절차 밟지 마시고 아시겠지? 예, 미리미리 얘기하면 미리미리 다 준비할 수 있어요. 디스가 다 챙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송병호와 윤미호, 이병훈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7822님, 장병영님도 입장을 맞춰주신 붐붐 라디오 본격적으로 출석 체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새로운 한 주의 첫 출석 체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또 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뿜뿜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81번이나 혹은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시면 뿜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되시고 출석 체크하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챙겨드리고 있고요. 오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까지 함께 묵상하자라고 또 다 전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 잠시 후에 오늘 말씀 퀴즈까지 또 함께 풀어볼 거니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사랑 알까요? 예쁜 찬양이에요. 함께하면서 출석 체크 시작합니다.

자, 잊고 있던 찬양이네요. 멜로디도 가사도 너무 예쁜 곡. 정병숙 씨. 90년대 교회 오빠들 주제곡이네요. 이병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자, 뿜뿜 두 글자 단문 오시면 샵0981번으로 남기시면서 출석 체크 받고 있습니다. 오늘 뭐 미션 없다고 출석 체크 안 하고.

네,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좋아요, 예수님. 제목이요. 펩스바가 찬양합니다. 좋아요, 예수님.

0: 조현미 승기 승기 증승기
1: 나의 예수님 내 맘속에 떠올려볼래.
0: 2406님 중학교 2학년 아들 우리 건우 내성 발톱 수술 후에 소독하러 병원에 간 길에 차에서 함께 듣고 있다고요. 아, 부끄럼 많이 타는 발톱 때문에 고생 많았네 우리 건우. 발가락 대봐봐. 삼촌이 후원해줄게.

우리 주회 파크 해바기 골드 사이즈 입장 김홍강 정수아

좋아요 예수님 햅시바의 찬양 함께 만나보면서 7월 13일 월요일 아침 뿜뿜라디오 출석체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9시 18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와 격한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FM98.1MHz 선수 FM93.5MHz 어플리케이션 함께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스테이션 무료로 방송 참여 가능하다라는 말씀 조금 이렇게 속도감 있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 문자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공씨 학교 가는 준비를 너무 느리게 하시길래 예 닥달했더니 엄마는 왜 기다리지를 못하냐고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이냐며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하네요. 너희 낳고 이 정도 된 거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예, 코멘트까지만, 예, 우리 설공 씨가 남겨주셨는데, 본인의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도 좀 남겨주시면 자세한, 좀 정황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우리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우리 설공 씨가 꾹 참았다! 인내를 했다! 그러면은 잘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내고 이제, 어떤 반응을 피드백을 주셨을지 구체적인 피드백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공씨 예.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진짜 그렇잖아요. 뭔가 답답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기적 거리는 것도 뭐 진짜 좀 마음에 안 들고 그죠? 뭐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 아주 그냥 하나하나 눈에 다 걸려. 근데 우리도 다 그렇게 자랐다. 다 우리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한 번에 막 하고 그러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또 그렇게 하는 건데, 예. 그게 그렇게 또, 열받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때는 다 그런 건데, 또 가르칠 건 다 가르치고, 또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이렇게 잘 넘어가야지. 그죠? 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뿜뿜 라디오가. 네. 어제도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도님들께서 많이들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제 유독 좀 이렇게 그 많이들 그 방송 잘 듣고 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이제 그 육아하시는 분들이 육아하시는 분들이 육아 중에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예, 유일한 탈출구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좀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육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 잘 이해하고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시간만이라도 우리 또 24시간 중에 또 마음 편한 시간이 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9시부터 11시까지 요 2시간은 조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좀 잊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꾸려 가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힘 얻고 그렇게 서로서로 또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육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방송 그 듣고 계신 분 중에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 똑똑똑 이렇게 그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공감하려고 아주 그냥 대기 중이신 분들이 지금 한 트럭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박병규 씨, 건디는 기혼이신가요? 예, 애비입니다. 네, 애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상의 모든 애비 애미들을 아니 좀 표현이 그런가? 아범 어멈들, 아예 그것도 좀. 네, 부모님들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본분 라디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신민철 형님께서 육아는 몇 살까지인가요? 라고 예,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Fearless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간은 9시 26분입니다. 자, 오늘 또 육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쓱 이쪽으로 오셔라, 잠깐이라도 좀 잊고 가셔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2539님 맞습니다. 저도 아이들 어린이집 보낼 때부터 뿜뿜 라디오 들었는데 이제 초등학생이 됐네요. 아이를 키우니 분노하다가도 미성숙한 제 모습에 늘 회개를 합니다. 세상에서의 탈출구가 아닌 은혜로운 찬양과 피디님의 유쾌한 입담에 힐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분노가 많이 아, 그 표현이 그 단어가 너무 와닿네. 분노가 예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참 그 그렇습니다. 네, 아이는 자녀는 우리의 거울이다 뭐 이런 말 오래된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부끄러울 때도 많고 그죠. 네, 그래서 아 나도 저랬었나.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어떤 그 못난 모습들. 예, 그러고 나서 또 후회하잖아, 우리가. 또, 밤에 이렇게 잠든 아이 보면 막, 막 너무 좋다가도, 너무 좋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오늘도 못 참고, 너한테 좀, 그렇게 좀 신경질을 냈네, 좀 화를 냈네, 이러면서 또, 마음 한편이 또 애려오고, 그죠? 오늘 에리 씨 결혼, 저기, 생일이라는데 축하드리고요. 예. 하여튼 굉장히 애려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굉장히 좀 그 다이나믹한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되는. 하지만 글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 그죠?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감정 그리고 더불어서 내 세상이 좀 더 넓어지고 좀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세계를 좀 이렇게 또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좀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생명을 잘 좀 이렇게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이렇게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신청곡 오늘 나는 예 띄워주신 분이 계세요. 예, 항상 이 오늘 나는 이거는 거의 진짜 매일 들어야 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아 요 찬양은 뭐 늘 들어야 되는 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이 그나마 나은 워킹맘 그리고 모든 아버지들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또 남겨주신 분이 계시고요. 정수아 씨 엄마의 저주인가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 다 그 말 안 들어보신 분들 없잖아요, 그죠? 예, 다 그 축복 속에 사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축복 속에 저주 아니에요. 예, 축복 속에 우리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입니까, 그죠? 그 우리랑 똑같이 빛나는 친구들 예 키워서 이렇게 사시는 축복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한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뿜뿜 라디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전송이 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가운데 예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주시면 되는 그런 퀴즈가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말씀 가운데 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입니다. 예 시작부터 나왔습니다. 빈칸이 뭐뭐 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과연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 하시는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선

땡스기빙 밴드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뿅뿅뿅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뿅뿅뿅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 예수의 이름은. 자, 공평은 뒷담화. 뒷담화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겠지. 하지마.

자, 승기 증승기 치는 것이 받는 것보다는 맞는 것보다 치는 때리는 게 좀 하지 마 좀. 자, 오른쪽 볼기짝을 맞으면 왼쪽 볼기짝도 대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앉을 때 안 덜컹거려요. 자, 베푸는 것이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다 왔어. 예. 맞아.

던지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투수예요? 박찬호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병옥 씨 지금 배 풀고 있는데 들켰다라고. 예. 아, 벨트 풀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저기 앉을 때, 예, 앉을 때 이제 그 밥 먹고 나서는 벨트를 조금 푼다거나 혁대를 조금 푼다거나 아니면 이제 나를 옥죄고 있는 그 저기 바지 그 버튼 요거 조금 풀어주는 거, 요거 좀 국룰이거든요, 그죠? 왜 이렇게 나를 옥죄는 거야, 그지? 어, 너마저 바지 너마저 나를 옥죄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풀면 아주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죠. 배 열심히 풀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뭐 뿅뿅뿅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에 들어갈 뿅뿅뿅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하시면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오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치는 것이 뭐 받는 것보다 기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예, 뒷담화 나왔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던지는 것, 예,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예, 선동열이야 거의. 자, 이제 오늘 말씀 퀴즈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또 한 분께서 이제 그 또 이렇게 내 체중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내 살을 주는 것이 그걸 왜 줘요? 예, 양도하지 마세요. 예,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몸무게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닙니다. 예,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가성비 너무 따지지 마시고 인간관계에서 가성비 따지지 마시고 사랑을 마음껏 베푸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뿜뿜 두 글자 아직 안 남기신 분도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네, 웨이홈의 금을 만드는 시간 전에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합 코러스 레베루라고 예, 남겨주신 분이 예, 계시네요. 예. 아, 디제이가 또 이렇게 쓱 끼어드는 거 좋아합니다. 예, 찬양 우리 저기 예, 아티스트 분들이 하시는 거 여기에 쓱 끼얹어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그 어린이 합창단 예 그때 많이 배웠죠. 예 많이 배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9722님 그리고 정명희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허정인씨 주는 거 참 좋아했었는데 성령님의 감동 인도 보호하심 때문인지 늙어서 그런 건지 이제는 받는 것도 좋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에, 사랑을 주는 것만큼이나 사랑을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정말로 그 곡해함 없이 이렇게 또 받는 것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잘 이렇게 저기 맞아야지. 아름답게 이렇게 된다는 것임을 참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잘 주시고 또 사랑 잘 받으시고 이렇게 두 개 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정인 씨 아주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 예, 고맙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예, 소식을 전해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김솔 씨. 예,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아기를 가졌다고 문자 보내서 축하를 받았었는데요. 아기 심장이 갑자기 멈추어서 보내주고 왔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참 힘든 시간이고 아직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일을 나눈 만큼 슬픈 일도 함께 나누고 위로받고 싶어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드리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 사실은 그 기쁜 일보다도 슬픈 일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슬픈 일을 많이 보내주셔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뿜뿜 라디오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데 우리 김솔 씨 얼마나 또 예 마음에 상심이 크시겠어요.

이 유산의 경험을 하신 우리 또 부모님들, 특별히 특히나 우리 어머니들은 마음에 깊은 그 생채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인 것 같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뭔가 몸을 잘 못 돌봐서, 내가 뭔가 마음가짐을 잘,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탓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우리는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또 깊고 또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네, 우리의 이런 복잡한 심정, 우리의 원망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원망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주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또 바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는 우리 김솔 씨, 그리고 또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몸 잘 추스리시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과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어드릴게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원극동방송 방송가정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늘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행복 비결 한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염려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그리스 신화를 인용합니다. 고대 그리스에 쿠라라고 하는 염려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강을 건너다 점토를 발견하고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 덩어리를 떼어내 빚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빚은 것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주피터라는 신이 다가왔습니다. 쿠라는 주피터에게 자신이 빚은 점토 덩어리에 혼을 좀 불어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주피터가 혼을 불어넣어 준 후에 쿠라는 그 형상에 자기 이름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피터가 자신이 혼을 넣었으니 자기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다툴 때 땅의 신, 대지의 신 텔루스도 나섰습니다. 그 형상이 원래 자기 몸의 일부인 지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자기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다퉜지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간의 신인 사투르누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투르누스는 모두가 불만이 생기지 않게 아주 그럴듯한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주피터는 혼을 줬으니까

그가 죽을 때 혼을 받고 주피터가 죽으면 혼을 가지는 거죠. 텔루스는 육체를 선물했으니까 죽으면 육체를 가져가라. 돼지가 흙으로 육체를 가져가잖아요. 하지만 쿠라는 이것을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네 것으로 삼

0: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본 그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염려하며 살아갔죠. 하루 종일 염려하며 살고 한 평생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 과연 염려를 벗어날 수 없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그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맡기면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하셨죠. 사실 염려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망상과 같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장구 끝에 악수 나온다는 말처럼 일이 더 꼬이게만 될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해결할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염려를 사라지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염려를 가중시킬 따름인데 말이죠. 오직 주님께 맡길 때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물맷돌은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윗의 손에 있으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죠. 오병이어가 내게 있으면 한끼 음식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으면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음식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내 손에 있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손에 있으면 기적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은 악기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악기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악기를 처음 연주하는 서툰 연주자이면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문제와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 가려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연주하라 들지 말고 전능자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멜로디를 지극히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의 손 안입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편은 없어도 됩니다. 뭐 토종 비결 오늘은 쓰는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에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들으시는 주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행복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아니 한 평생 주님께 맡기실 때 누리는 행복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13-4268 313국의 42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 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0: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말과 행실로 세상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한 죄를 용서하소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우리의 신앙이 가정의 일상과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순전하게 전수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경쟁과 성공이 아닌 정직과 성실이 더욱 중요한 가치임을 먼저 가르치게 하소서. 세상의 속도와 눈앞의 성취보다 영혼의 단단함을 먼저 쌓아가도록 자녀들을 향한 부모 세대의 기도와 헌신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갈등과 상처로 무너진 가정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부부와 부모, 자녀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며 감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주소서. 자극적인 미디어와 스마트폰에 마음을 빼앗긴 자녀와 부모들을 일깨워 주셔서 이 시대를 이길 영적인 분별력과 절제력을 갖게 하소서.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며 사랑의 온기를 되찾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고난 속에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감당할 능력과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7월 13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뿜뿜 라디오 10시 5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2부도 역시 11시까지 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을 호흡하는 라디오. 아름다운 말 아닌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공유한다라는 사실이 디제이는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나도 아름답다. 예, F여서 그래요. MBTI F여서 DJ가 예, 요런 거에 좀 많이 빠져요. DJ가. 예, 그래서 한 번씩은 약간 좀 눈물이 날 때가 있어. 눈이 촉촉해지면서 안구건조증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자, 5797님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2부도 입장을 맞춰주셨고요. 조병레스 2부도 갔어! 라고 남겨주셨고요. 1457님, 9178님도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자, 2부 입장하시는 분들께도 선물을 또 전해드려야지 인지상정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죠. 예, 인지가 굉장히 상정한 오늘 이행시가 아니라 2부에서 선물 드릴 분. 말 나온 김에 이행시로 갈까요, 그러면? 예. 이행시로, 그러면 2부는 선물을 한번 드려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너무 습하고, 자, 이 여름 또 시원하게 날 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 보면서 오늘의 이행시 단어 시원으로 가볼까요? 예, 시원으로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시원으로 이행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시원, 이행시. 요 심사 기준은 뭐, 말 그대로죠. 시원해지는 이행시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J 마음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 모든 마음 가운데에도 시원해지는 그런 작품에 선물을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 나 주의 믿음 갖고 자랑 함께 하시면서 시원하게 이행시 달려갈게요. 강병민 잘 왔습니다.

2부 문을 열면서 이행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행시 제시어 C1 심사기준 C1 C2 안 돼요. C3도 안 돼요.

네, 신정 사모하는 금날 라이브 월십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이행시 여러분들 받아보고 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이행시 제시어는 바로 시원입니다. 자, 올 여름 또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 우리 극동 방송 뿜뿜 라디오 서머 스페셜 함께 하시면서 시원하게 이 여름 나실 수 있는데요. 라이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시원한 이행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옥 씨. 시립합창단 아니죠? 원. 원조는 국립합창단? 시립이들, 예. 시립이들 듣고 있어요. 예. 이병옥 씨. 시립이들 듣고 있다고 지금. 실패!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가성비가 안 맞는 라디오라고, 뿜뿜 라디오가. 본인의 노력 대비 너무 우롱을 당한다고. 예, 그래서 가성비 참 최악인 라디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병옥 씨와 저와의 어떤 합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도 그냥, 뻗을고 벗고 뻗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네. 예, 예. 다리 펼고 보고 다리 펴는 거예요. 자, 다음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99님 시 시골집 원 원두막. 아우야, 시원하겠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겠습니까? 하창수 씨, 시원한 바람을 원 원합니다. 좀 부탁 좀 할게요. 예, 선풍기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래 씨, 시원한 얼음물 원 원샷 이시려. 예, 이시려요. 예. 박병현 씨, 시냇물 풍덩 원 원 없이 전벙첨벙. 일부러 한 거예요. 전벙첨벙은. 예. 잘했다. 시냇물 발 조심하세요. 미끄러지면 많이 아파.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 장병영 씨. 시원한 신김치물. 원. 원샷 하면 정신이 확 살아납니다. 예. 어우야. 어우야. 상상했다. 예. 어제 물김치 하나 먹었는데. 예. 상상했다. 시원했는데, 진짜로. 장병영. 잘했어요. 자, 김미영 씨.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올지라도. 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와, 좋네. 야, 좋다. 시시때때로. 이런, 예, 사자성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시시때때. 이런, 예, 사자성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미영 성공! 성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기도합니다. 아, 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예. 아, 김미영 씨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1029님 씨, 시작하는 하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원망보다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 이분도 잘해주셨네. 예, 잘했습니다. 아, 또 어떤 분이요, 정수아 씨,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원두막에서 수박 먹고 누워있기 진짜 하고 싶다. 진짜 너무 하고 싶어서 실패. 예. 나도 너무 상상했어. 예, 지금 못하니까 실패. 예,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실패. 박광진 씨, 시원한 건디 목소리 원 없이 듣고 싶은데 한 시간 남았네요. 예, 녹음하세요. 네. 예, 박광진 녹음해서 계속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홍 씨, 시댁만 가자고 하면 원 원래 없던 약속 왜 계속 생기는 거야? 이거 너무 시원하다 못해 소름 돋는다 진짜. 예. 야 유성 씨, 그런 말 꺼내지 마요. 알았대. 그런 말 꺼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어컨 너무 세게 틀었나 지금. 갑자기 확 추운데 여러분도 안 그래요? 윤미호 씨, 시원한 냉면 후루룩 먹다가 머리 띵 해졌어요. 원래 이런 거예요?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윤미호 냉면 처음 먹어본 윤미호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2914님 시 시어머니 원 원두막. 이것도 시원해지네. 예. 와, 이게 뭐 내용이 너무 함축적이니까. 예. 뭘 상상. 시어머니가 원두막에서 언제 오는지 기다리고 계신 뭐 이런 건. 너무 좋지. 예. 2914 잘했습니다. 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겠습니까? 1213님 시 시시하다고 모두 삐 원 원하는 대답이 뭡니까? 네. 나도 몰라요. 예, 디디의 마음도 몰라. 예, 갑자기 확 시원해지면 그거란 거지 뭐. 예. 자, 박지원 씨, 시간을 셀 때는 원 아워, 투 아워, 쓰리 아워, 포 아워. 본인도 알았나 봐. 예, 쓰리 아워까지 하다 포 하다가 예, 점점점으로 마무리가 돼. 박지원. 시간을 셀 때는 원 박지 원 이렇게 가야지. 잘했습니다. 자, 전병심 씨 시작부터 엉망진창 와장창창 원 원해요 선물 쟁이쟁이 방송쟁이. 또 엉망진창까지는 DJ가 써봤는데 와장창창까지 하니까 조금 예 타격이 있네요. 예, 엉망진창 와장창창. 예, 박살 난 거야? 예, 우리 방송 박살 난 겁니까? 아니에요. 전병심. 네, 전병심. 와장창창은 조금 이렇게 삼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7203님. CBS 능가는 창원 원 극동 방송. 아이 그런 말은 하지 마. 7203. 그런 말은 하지 마요. 이게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 죄송해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게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우리 또 예, 믿음 안에서 한 식구들인데. 예, 그러지 마. 알았지? 오해하실라. 예, 전혀 시킨 거 아닙니다. 오해하실라. 아시겠죠? 자, 엉망진창 와장창창 하셨던 우리 전병심씨께서 그럼 우당탕탕으로 할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엉망진창 우당탕탕. 조금 낫네. 예, 와장창창보다는 좀 낫다. 와장창창은 진짜 다 박살나버리는 소리 같습니다. 오케이! 우당탕탕 오케이! 네. 요걸로 갈게요. 엉망진창 우당탕탕. 귀엽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
0: 자, 조현미 씨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 뭘까요? 원 원신처럼 지내요. 우가 우가.
1: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0: 우가 우가 진짜 오랜만에.

0: 십자가이고.
1: 어, 현미 씨 고생했다. 예.
0: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1: 자, 우리 강원도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심 라마 씨 입장. 계시네. 이분은 이렇게 결단으로 지금 이행시를 남겨주셨거든요. 아, 틀림없어. 딴 거 듣고 있다 지금. 네. 심남아 결단 이행시 아닌데 심남아 어디 거 듣고 있는, 어디서도 이행시 하는 거야 지금.

구내염 걸린 딸과 클레이 놀이 중입니다. 유하여 얼른 낫자. 가정보육주기실 1458님 유하 어머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여름도 진짜 덥다 진짜 그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극동방송에서 이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들어볼래요?

0: 음의 원큼 앱으로 FM으로 어딨어 나 은야로 러멀 서머 올여름도 극동방송과 함께할래요? 시원한 복음의 소리 서머 스페셜.
1: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 달려가고 있는 분품 라디오 7월 13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간 10시 26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오늘 구로석기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름 더욱더 뜨겁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열치열을 몸소 또 실천하고

0: 찾고 계신 분이시지요. 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는 분, 전화로 찾아가는 분, 덕수덕수 이덕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덕수덕수 이덕수, 이덕수가 간다 간다 뿅 간다 이덕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그 코너 이름을 제 맘대로 정하셨네요.
1: 예, 한번 쑥 한번 정해봤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0: 별로예요.
1: 별로예요? 너무 방송에다 대고 너무 별로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조금 그런데. 예.
0: 그럼 별론데 별로라고 하지 어떻게 해요?
1: 너무해. 마이크라도 끄고 하든가. 예.
0: 어쨌든 뭐 예, 우리 이덕수 팀장님 오늘도 좀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1: 너무해 진짜. 여러분들은 제 인사 진짜 기다리신다고요. 그쵸 여러분? 아무도 없네. 예, 공허하다 정말. 아, 이럴 때 이 음악 쓰는 거구나. 예. 진짜 너무 공허하네. 여보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예.
0: 자, 이덕수 팀장님, 예, 제 심정 아셨으니까 이제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끄집어 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이 여름 가운데에 이 방송을 또 어떻게 또 함께하고 계신지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을 한분한분 만나 뵙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방송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청취율 조사 그리고 점프상에서 팔로우업이라는 어떤 그 명목으로 여러분들께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비밀로 함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로 저를 또 반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류서진씨 대단히 반갑고요. 2999님께서도 목소리가 약간 오버랩되는 건 기분 탓이겠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어떤 목소리에 오버랩이 된다는 건지 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 안 아프세요? 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제 목소리인데 제가 뭐 목소리가 아프겠어요? 예,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께 전화를 드려보게 될지 이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또띠 또또띠또 또또또띠. 자, 여러분들 비밀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전화 연결이 굉장히 파이팅 있으시.
2: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파선거사 팔로업 센터. 저는 이덕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2: 네.
1: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는 창원 극동방송이고요.
2: 네.
1: 예, 잠깐 통화 괜찮으십니까?
2: 네, 말씀하십시오.
1: 예, 예. 혹시 운전 중이신 건 아니시죠?
2: 차를 지금 옆에 대고 있습니다.
1: 옆에 대주셨고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네. 설문조사를 조금 시행을 할까 싶은데 어떻게 좀 응해주시겠습니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 네.
1: 예, 좋습니다. 자, 먼저 본인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2: 비밀입니다.
1: 김비밀씨인가요? 아니면 이비밀씨인가요?
2: 김비밀입니다.
1: 김비밀씨. 예, 반갑습니다. 시크릿킴님. 예, 대단히 반갑고. 예, 혹시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2: 이제 5학년입니다.
1: 5학년이시고. 그러면 12살이시고요.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12살에 우리 김비밀씨. 아니, 우리 비밀이가 지금, 변성기가 빨리 왔네.
2: 네.
1: 예, 죄송합니다. 예, 김비밀씨.
2: 네.
1: 예. 혹시 그 여름에 극동 방송은 주로 네. 어디서 들으시는지요?
2: 주로 차에서 듣습니다.
1: 주로 차에서 이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2: 예. 이동을 좀 합니다.
1: 그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십니까?
2: 그냥 자그마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1: 자그마한 회사를 또 다니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차에서 운전하시면서 주로 또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것 같고 예, 네. 평소에 좀 즐겨 들으시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0: 딱 기억나는 건 없지만 예. 전체적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1: 아, 전체적으로 다 듣고 있다. 예.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0: 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어. 왜냐면 운전을 예. 하다 보면 예. 중간에 어, 내려야 되는 경우, 예. 라디오를 꺼야 되는 경우 예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1: 예예예.
0: 끝까지 다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그 뭐 잠깐 한 30초 들었는데 요 방송 괜찮더라. 뭐 요런 것도 없어요?
0: 어,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이자성어
1: 예?
0: 그다음에 예. 예, 1부에서 했던 예. 육아 이런 것들은 예. 괜찮습니다.
1: 1부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1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0: 뿜뿜 라디오의 1부, 오늘 1부에.
1: 아, 뿜뿜 라디오. 아, 예, 뿜뿜 라디오 알고 계시네요.
0: 예.
1: 우리 김비밀 씨가 비밀이 많으시네.
0: 예, 있습니다.
1: 예, 예, 예. 진솔하게 우리 설문조사에 응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좋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아, 올 여름에 최근에 극동방송에서 네. 흘러나온 찬양 중에 좀 유독 네. 좀 마음에 콕 박힌 곡. 아, 요 찬양 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더라 하라는 곡이 있습니까?
0: 전부 다 괜찮았습니다.
1: 아, 전부 다 괜찮았고. 아, 이게 두루두루 다 좋아하시는 분이시네요, 김비밀 씨가.
0: 예.
1: 예, 좋습니다. 굉장히 또 최근 근래 들어서 가장 어려운 설문조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네. 김비밀 씨. 네.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그 삶에 네. 생긴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0: 좀 더 믿음이 좀 더 확실하게 가져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믿음이 확실하게 다져진다.
0: 네.
1: 예, 어느 정도로 다져지셨죠, 지금?
0: 한 레벨 한 4 정도 됩니다.
1: 아, 죄송합니다. 레벨 4 정도요? 굉장히 네. 구체적으로 예, 응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 네. 실례지만 그 말레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 레벨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4단계인가요?
0: 레벨이 5까지 있습니다.
1: 아, 레벨 5까지인데 4까지 지금 다져진 상태다. 야,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0: 네.
1: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더 추가를 해야 레벨 5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뽀뽀 라디오를 매일 들으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1: 아, 뿜뿜 라디오를 매일 들으면 레벨이 마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0: 네.
1: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김비밀 씨가 예, 뿜뿜 라디오를 네. 들으면 예, 만 레벨 찍을 것 같다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를 뭐 특별히 이렇게 또 저 챙겨 들으시는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0: 그냥 차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1: 아, 그냥 시간 돼서 듣는 거고.
0: 아니요, 라디오 주파수를 예, 예, 거기로 맞춰놨습니다.
1: 아, 거기로 맞춰놓고 그 주파수를 그 세팅하고 나서 이제 버튼을 뽑으신 거죠? 지금 딴 데로 못 옮기게.
0: 네.
1: 고맙습니다, 김비밀 씨. 이런 것들 받아주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0: 아닙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1: 예. 감사드립니다. 예. 김비밀 씨,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린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또 여름에 우리 또 극동방송이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신청 찬양을 많이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0: 네.
1: 혹시 뭐 프로그램 중에 또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십니까? 신청 찬양이 있으세요?
0: 살아계신 주를 좋아합니다.
1: 아, 살아계신 주를 좋아하신다고요?
0: 네.
1: 좋습니다. 그럼 그 찬양 지금 바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 네. 뿜뿜 라디오 PD님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뿜뿜 라디오 PD 그 진행하는
0: 성함은 모르겠고 목소리

0: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아, 이수관이었나요? 뭐였죠? 여보세요?
0: 네, 여보세요? 예. 지금 차를 오랫동안 내놓으니까.
1: 아, 뒤에서. 예. 아,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산에 계신 중, 그러면 바로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1: 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0: 네.
1: 예. 네.
2: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1: 아.
2: 우리 김비밀 씨 방송인지 몰랐어요, 진짜. 와. 야, 이덕수 팀장님 이걸 해내네. 아, 전반적으로 비밀이 많으셨던 우리 김비밀 씨가 점점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덕수 씨 수고 많으셨고, 자 우리 김비밀님의 신청 찬양 살아계신 주 드립니다.

네, 살아계신 주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우리 이덕수 팀장님과 전화 연결이 되셨던 우리 김비밀 씨의 신청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붐붐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0시 42분이고요. 7월 13일 월요일 아침 한 주 시작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우리 빛나는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이희진 PD님이 제작 진행하시는 빛나는 오늘에서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특집 코너를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 낭독을 우리 방송 가족들의 청취자들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그 잠언 통독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방영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확장을 해보자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저희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고 많은 분들께서 또 그렇게 원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언제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런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전체를 우리 창원 극동방송을 또 사랑해주시는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과 함께 통독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녹음을 해서 방송에 얻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을 할 건데요. 거기에 이제 동참하실 분들을 모집을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내가 성경 낭독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청취자분들, 방송 가족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참 나에게 뜻깊은 일이겠다, 의미 있는 일이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낭독이라고 두 글자를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신청 양식을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추후에 다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을 스케줄링을 해서 언제 녹음을 와주십사 하고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저희 방송사 한번 구경도 하시고 또 PD님도 만나시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성경을 정해진 분량만큼 녹음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녹음해 주신 그 부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방송이 될 거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성경을 일독하는, 예, 성경 통독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뭔가 낭독에 좀 이렇게 관심이 있다. 성경 통독의 특별한 은혜를 함께 좀 맛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께서 소개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샵 0981번으로 낭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신청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숙 씨, 와 진짜 너무 대단한 일인데 짝짝짝짝 저는 듣는 거로 은혜 받을게요.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근데 이렇게 딱 하다 보면 부끄러움보다는 뭔가 내가 이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뿌듯함이 더 클 거예요. 부끄러움보다. 거기다가

얼굴 나오는 거 아니니까. 라디오가 좋은 게 뭐야. 예, 얼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또 성경을 이렇게 또 통독하고 하는 것을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민주 김민주 씨도 와, 너무 좋아요. 벌써부터 은혜입니다라고 남겨주셨고, 0302님, 허정희님, 그리고 1458님, 김화경님도, 하창수 씨도 낭독이라고 두 글자를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시네요. 감사를 드리겠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용기 내주시기 바라겠고, 또 오시면 좋아요. 예, 오셔서 이렇게 또 하고 나면, 그 잠언 이번에 낭독하신 분들 오셔서 이렇게 또 낭독도 하시고 또 이야기를 또 전해 들으면 너무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예,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그 경험을 정말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거의 7, 80%는 예, 들어오셨다고 울고 가시더라고요. 울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우리 창원극동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과 방송 가족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건가요? 예, 성경통돌 릴레이야. 얼마나 의미 있는 거예요? 여기 꼭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낭독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신청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정희님은 건디 저 교회에서 함께 성경 읽는 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함께 하면 좋겠어요. 라고. 다 신청하세요. 다 신청하세요. 예. 좋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주세요.

0: 이게 되네요.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그늘 하나도 발걸음을 붙잡게 되는 요즘인데요. 더위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아도 가장 필요한 순간 우리 곁에 커다란 그늘이 되어주시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그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위에 지친 모든 분들에게 쉼과 평안을, 그리고 때로는 불볕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시원한 그늘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그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소망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지금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이고요. 저는 진주 성서 침례교회 김민영입니다. 우리의 말은 때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들려주시죠.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실 목사님은 진주 나들목교회 박희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먼저 귀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1: 네, 함께하실 주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0: 아멘.
1: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루의 생각을 몇 번이나 하며 지낼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무려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라는 말이 연구 결과로도 딱 맞는 표현인 셈이지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수만 가지 생각 중에서 무려 90% 이상이 어제 했던 생각의 반복이거나 쓸데없는 걱정 혹은 부정적인 염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거친 인생길에서 낙심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우리의 생각을 단 한 곳으로 고정하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기록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5만 번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지금 읽었던 1절 말씀에서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랍니다. 여기서 권면하는 생각이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카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의미는요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지각하다 그리고 보다입니다. 즉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상시적으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헬라 원문이 말하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쓱 한번 쳐다보고 마는 게 아니지요.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주목하며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에 낙심하던가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세상 험한 환경을 바라볼 때 생각하며 낙심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물질의 장벽을 깊이 생각하고 내 몸의 질병을 깊이 생각하며 인간관계의 깊은 마음의 생각을 할 때에 내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도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0: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의 씨앗처럼 심겨져서 오늘 우리 소망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0: 전능하신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참 우리들 가운데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 하루에 5만 번 이상을 생각하는데 90% 이상이 어제 했던 생각, 아니 1년 전에 했던 생각을 그대로 답습하는 우리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 90% 이상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지도 않을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그냥 말씀 한 절을 읽고 쓱 지나가는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깊이 간직하며 또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매일같이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생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주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많은 염려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염려 없이 주님이 모든 평강을 주었지만 주님이 떠나고 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또 다른 하나님의 염려가 가득하여 숨고 또 숨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숨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도 커다란 응답의 은혜를 간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혹시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할 거고요. 방송으로 기도 제목이 공개되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기도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신 후에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요.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 한 곡 함께한 뒤에 기도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첫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창문이 부릅니다.

0: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사람도, 감사할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 마음이 쓰이는 사람도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사연 올려주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기도사연은요, 9859님의 사연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둘째 시험관 아기를 준비 중에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손자든 손녀든 건강한 아기를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하네요. 성경에 복이 그거죠. 생육번성하는 건데, 이 생육번성의 복이 가득한 가정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멘. 귀한 가정 가운데에 둘째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 귀한 가정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육하여 번성하라라고 하셨던 주님, 오늘 이 귀한 가정 가운데 시험관 아기를 통하여 손자든 손녀든 건강한 아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하는 기도를 올리는 귀한 어머님 가운데도, 며느리 가운데도, 그리고 온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귀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랑거리가 이 가정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이웃들을 향하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라고 이 아이기를 통해서 드러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다음 사연은요, 4353님의 사연인데요. 큰아들이 공무원 필기시험을 치르고 다음 주에 합격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1: 어떤 기도 제목보다 참 멋지네요.
0: 네, 정말요.
1: 어떤 저도. 결과에 상관없이.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네. 이것 또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믿고
0: 아멘.
1: 순종하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0: 아멘.
1: 전능하신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0: 아멘.
1: 이 귀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 가운데

0: 가운데 충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필기시험을 치렀습니다. 다음 주에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 하나님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며 바람이며 희망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맛보며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주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다음 사연은요. 921호님의 사연입니다. 교회 친구 남편이 고륙종으로 수술을 받고 추적검사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고 폐에 결절이 있어서 지켜보기로 했는데 최근에 다시 고륙종이 재발을 했다고요. 친구 남편과 친구가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고 또 잘 견디며 치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꼭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연 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우리 921호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모든 우리 청취자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교회 친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 남편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옵기를
1: 아멘.
0: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아멘. 내가 구원을 얻으리리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올린 친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 가운데도 그리고 귀한 남편 가운데도 주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1: 아멘.
0: 이 시간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친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주옵소서.
1: 아멘.
0: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친구 남편 가운데 물어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1: 아멘.
0: 그때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큰 울림의 바람이 사랑하는 귀한 친구 남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주님
0: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또 7110님의 기도 요청인데요. 오늘 오후에 수술 전 색전술이 진행되는 경희 언니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간 대장 등의 암으로 12차례나 항암 치료를 진행했고요.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 가운데 아마 계시겠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외롭게 지금 투병 중인 경희 언니, 의료진에게 함께 하시고 또 지금까지 씩씩했던 언니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수술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술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지켜주시길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많이 무섭다는데
0: 네.
1: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0: 그렇지 않 감사한 거는
1: 네네.
0: 수술할 수 있어서 고맙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그리고 감사하지요.
1: 아멘.
0: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요.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1: 주님.
0: 전능하신 아버지 7110님의 기도의 사연을 듣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술 전 색전술이 진행되며 경희 언니를 위해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드리는 우리의 입술을 보시옵소서. 그동안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픔 가운데에 12차례의 항암치료를 진행했고 이제는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감동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주셨나이까. 이제 하나님 수술이 가능하다 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수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입혀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1: 아멘.
0: 의사의 손길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관계자들도 그리고 하나님 의료기구에도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전 과정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0: 의지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 수술실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수술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끝나고 빠른 회복과 빠른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복됨이 있도록 주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아멘. 주여 말씀하여 아멘. 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걱정은 혼자 있으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함께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
0: 아멘.
1: 예, 힘이 나며 정말 걱정도 점점 마음속에서 가벼워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0: 아멘.
1: 다음 기도 사연은요. 0192님의 사연입니다. 손녀가 하루 한 번씩 응가도 잘하고 또 분유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된 아기인데요. 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그 마음을 담아 이렇게 손녀를 위한 기도 요청을 주셨습니다.
0: 네. 귀한 할머니의
1: 네네.
0: 할머니가 할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1: 아, 그렇네요.
0: 아무튼 귀한 손녀를
1: 네.
0: 축복하는
1: 네.
0: 그 마음이 눈에 보입니다.
1: 네.
0: 전능하신 아버지
1: 아, 주님.
0: 한 생명이 탄생하여 또 양육되기까지는 많고 많은 손과 또 많은 또 다른 하나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응원이 필요한데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손녀를 응원하는 하나님 손길이 있고 입술이 있나이다. 하루 한번 하나님 아버지 잘 대변도 잘 누며 분유도 잘 먹고 마셔 소화에 하나님 아무런 탈이 없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입혀주옵소서.
1: 아멘.
0: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0: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우리의 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함께 우리의 귀한 가족들과 예배하는 큰 기쁨이 있도록 주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의 귀한 손녀 이혼이 하나님 잘 양육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여정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다음 사연입니다. 0457님의 사연인데요. 이제 가을 행복축제 지금 이제 7월인데요. 곧 교회에서 있을 이제 새 생명 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이 결혼 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못 다니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을 행복축제에 이분을 꼭 초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인이 꼭 이번 가을 행복축제에 초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도 주일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연 주셨고요. 또 한 가지 더 교회에서 아마 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예, 여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 아멘.
0: 여호와를 믿었던 사랑귀한 지인이 이제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주님. 그리워하며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자매일까요? 하나님 귀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남편의 마음부터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1: 아멘.
0: 내가 보니 참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이 남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이 되도록 주님도 오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가을 행복축제에 초대하고자 하는 기이한 또 부부이혼이 주님 이들 앞서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1: 아멘.
0: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며 소망합니다.
1: 아멘. 아멘.
0: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자녀들 또한 교회 학교에 출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지체 가운데 여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는 하나님 리더십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귀한 아이들을 잘 보듬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해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다음 사연입니다. 8834님의 사연인데요. 사업장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부디 법적인 소송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0: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1: 네. 아, 사업을 하다 보면 네네. 또 좋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건데 네. 지금 시기가 그렇네요. 아. 우리 합심해서 한번 또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834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부디 법적인 소송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저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오니
0: 아멘.
1: 하나님 이 마음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얼마만큼 주님을 갈망하며 얼마만큼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 귀한 지체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0: 아멘.
1: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리지 않겠나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귀한 가정 이 귀한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하나님 앞에 법정인 소송 없이 잘 마무리가 되어지도록 평강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삶이 때론 우리 마음먹은 대로 우리 마음처럼 흘러가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이미 그 길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부디 힘내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과 위기들을 주님과 함께 잘 또 헤쳐 나가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망의 기도가 응원합니다. 다음 기도사연은요 2053님의 사연인데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아버지 캐나다에 있는 큰 누나가 7월 9일 날 폐 뒤쪽에 암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후 후유증 없이 깨끗해지도록 하셔서 며칠 전에 네, 예, 지난주 수술을 하셨네요.
1: 네. 그렇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0: 그렇습니다. 아멘.
1: 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노년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0: 아멘.
1: 건강한 자의 기도도 들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캐나다에 계시는 큰 누나가 7월 9일 날 폐 뒤쪽에 암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구합니다. 수술 후유증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깨끗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 가운데 기도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 구했더니 우리의 귀한 가정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라파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나님 고백함이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사연입니다. 9507님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무릎 통증 나음받고 있어요.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이 말일에 카자흐스탄 선교 갑니다. 가시는 모든 분의 건강과 또 안전하고 또 주님의 열매가 맺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일정과 또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1: 기도의 가품이죠. 예.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분도 네네. 중보 기도를 많이 받았겠죠.
0: 네네.
1: 무릎 통증이 네. 나음 받고 있었고
0: 네네.
1: 있고
0: 네.
1: 또 더불어 선교 가는 이 지체들을 또
0: 네.
1: 마음에 품으며
0: 네.
1: 기도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0: 아름답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우리는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줄 수 있는 자는
0: 주님.
1: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받을 수 있음에 또다시 주는 것인데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보여집니다.
0: 주님.
1: 하나님 무릎 통증으로 얼마만큼 아픔을 인내하며 또 기도했을까요? 이제 하나님 그 기도에 들으신 은혜를 또 함께 간증을 나누며 무릎 통증이 나음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완전하게 나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이제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팀이 말일에 카자흐스탄으로

0: 선교를 갑니다. 주님. 가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과 사역에 주님의 열매가 맺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중보하는 기이한 입술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가득가득 넘쳐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지체들 잘 돌아옴이 되어져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큰 기쁨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사연은요. 0439님의 사연인데요. 샬롬, 저희 집사람이 무릎 연골이 닳아서 몇 년째 연골 주사를 맞고 있고 또 목에 잔기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일까요?
1: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우리 남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나본 것 같은데, 그죠?
1: 네네.
0: 예, 기도하겠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0439님의 기도의 대목에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견 아내가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연골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무릎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 주님. 무릎을 통하여 가사를 돌보며 또 열정을 다하여 삶을 살아왔던 지체입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또 하나님은 목에 잔기침이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1: 주님.
0: 주여 만져주셔서
1: 아멘.
0: 그 기침이 끊어짐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육체의 하나님 구원보다도 영혼의 구원이 주님. 더 필요한 기이한 주님.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얼마만큼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얼마만큼 주님 아내를 위해서 부르짖었을까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1: 아멘.
0: 질병도 치료되어지지만 하나님 영혼까지도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기한 아내 주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주님.
0: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제 사랑하는 귀한 아내 가운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1: 아멘.
0: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기도 사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7087님의 사연입니다. 친정엄마가 내일 난소 수치가 높아서 대학병원 산부인과 진료 예약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친정엄마 연세가 81세이신데 입이 너무 써서 밥을 잘 못 드시고 또 밥을 드시고 나면 복부 팽만감 때문에 식사를 잘 못 하십니다. 원인을 잘 찾고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0: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 기도 네, 다 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 기도에 다시 또 기도를 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1: 주님.
0: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1: 네.
0: 아버지 친정 엄마를 향하는 예절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음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 존경이 묻어나는 귀한 기도 제목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일 대학병원에 산부인과 진료가 예약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원인을 잘 찾아 수술하지도 않고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치심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1: 아멘.
0: 81세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잃지 않도록 먹을 것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며 평강의 왕이 되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1185님 김해교회 김정훈 집사님이 주셨는데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부산 기장에서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연해 주셨습니다.
0: 이제 벌써 그렇죠. 여름
1: 네,
0: 수련회들이 많이 네, 진행되는 상황이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주님.
0: 전능하신 하나님 참 새로운 뿐만 아니라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소단합니다.

0: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교회 학교 수련회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하며 함께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의 후배들 또 다음 세대가 여름 수련회와 여름 사역을 또 준비하며 진행될 건데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하나님 일광 브루그라운드에서 진행되는 중등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해교회 하나님 아버지 귀한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아멘. 이 귀한 생명들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많고 많은 이웃들 가운데 덕이 되어지고 또 다른 친구들을 또 전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정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사연은요. 3044님의 사연인데요. 할렐루야 이학현. 아들이 지금 방학 중에 있는데 우리 이 아들이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학현이에게 척추염이란 진단이 나왔는데요. 이 진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길 예, 기도 요청 주셨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현이를 향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중보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왔으니 주님 이 귀한 아들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가득하여 척추염이 진단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치되고 회복되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직 소개하지 못한 사연들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모두 같은 무게로 다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기도를 미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사연들은요. 극동방송 종고기도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주 나들목교회 박희성 목사님 소망의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제작의 김형준, 저는 진주성서침례교회 김민영이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0: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밤을 이기는 거듭남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내면에 공허한 영적인 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믿었던 건강이 무너지고 평생 쌓아올린 커리어가 한순간에 바닥을 치며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어둠 밤을 만납니다. 성경은 이런 인생의 밤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모두 잃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왕위와 아들을 잃는 밤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지만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날 밤 밖에 나가 심히 울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어쩌면 그에게는 솔직한 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권위와 학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혼자만의 어두운 밤에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영적인 밤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충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모세의 율법을 받은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물었습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날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기존의 낡은 집 겉면을 고치는 것을 우리는 리모델링이라 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행위 위에 예수 선생의 가르침을 얻는 인생의 멋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남은 기존의 집을 완전히 허물고 기초부터 새로 짓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굳어버린 돌 같은 심정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하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선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늘 교회에 와서도 육적인 일을 행동합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움직이고 설교를 따라 살려고 애씁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세리처럼 기도하며 다른 성도의 고통에 민감해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점점 상대적으로 느껴지고 자신의 죄에 민감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의 출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듯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듭난 사람의 삶에 확실한 실제와 표징을 남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며 책망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지식으로 거듭남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땅의 지혜로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신비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민수기 21장 사건으로 그를 가르치십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에 퍼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0: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처방법은 해독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 광야에서 니고데모와 같이 똑똑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세상 사람들 역시 2000년 전 죽은 예수가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게 자기 능력과 상식만 의지하던 자들은 세상에 중독되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장대 위를 쳐다본 자들만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똑똑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유일한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거듭남은 대단한 수행과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장대 위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죄사함,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생살을 그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먼저 물로 깨끗이 씻고 솥에 넣어 뜨거운 불로 가열해야만 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물과 성령으로 통과하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생살과 같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도 처음에 인생은 어두운 밤을 맞았던 생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 자리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낮에 니고데모는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히 요구하고 그분을 위해 값비싼 몰약과 새 무덤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재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빛의 사람이 되었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오늘이 인생의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나의 자랑이란 것들이 무너지고 끝을 알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그 밤이 당신이 힘을 빼고 십자가의 노뱀을 쳐다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영혼에 강하게 불어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주님의 손길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맹물 인생이 아닌 포도주 인생으로 변할 것입니다. 돌 심장이 아닌 예수 심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반송제일교회 이우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국에 4334번, 055-282-4334번 반송제일교회로 문의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0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천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7월 13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18회 한국장로교의 날을 기념하며 장로교단의 연합과 개혁신앙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한장총은 어제 인천청운교회에서 26개 회원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선 대표회장은 코람데오 정신을 바탕으로 교계가 먼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2027년 평양대부흥운동 120주년을 앞두고 장로교회가 앞장서서 회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단 대표단은 대회와 더불어 교계와 사회 각 영역에서 헌신해온 목회자와

0: 교수 등 5명에게 자랑스러운 장로 교인상을 수여하고 공로를 격려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반인보다 더 큰 재정적 불안과 박탈감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경제인식 조사를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기독교인은 73%로 전체 평균인 68%를 웃돌았고 경제 변화로 삶의 안정성이 약해졌다는 응답도 81%에 달했습니다. 반면 성도들의 주식 참여율은 48%에 그쳐 기독교인들이 시장 변화 속에서 더 심각한 소외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교회가 그동안 돈의 문제를 신앙의 영역 밖으로 밀어두면서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종목 추천이나 수익률 자랑을 경계하고 올바른 재정적 가치관을 정립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1년 역사를 최초로 집대성하는 한국 기독교 총감 발행을 위한 기도대성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한영대학교 대강당에서 사흘 동안 열린 이번 기도대성회는 지난 10일 개막해 사흘간 이어졌으며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총감의 성공적인 편찬과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총감 발행 사업은 한영훈 서울 한영대 총장이 직접 기획해 추진 중이며 국내 주요 교단의 역사와 성과는 물론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해외 한인 이민교회의 발전사까지 모두 수록할 예정입니다. 편찬위원회 측은 최근 기독교 신문사로부터 방대한 교계 역사 자료를 기증받아 편찬 사업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42가정에 총 3,300만 원의 출산 격려금을 지원하고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12일 주일 예배에서 다섯 자녀 이상을 둔 42가정을 선정해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오는 2027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네 자녀 가정까지 전격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성도 2,814명의 교적 자료를 연계해 처음 산출한 교회형 합계 출산율은 1.86명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장려금 수혜 가정의 세 자녀 이상 비율이 37.4%를 기록해 비수혜 가정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 공동체가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상남도 오늘은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에는 밤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되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이희진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보이서이.
2: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무료 교실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1: 어 그래 뭔데 그러노?
3: 아이돌이 되고 싶나요? 미래의 케이팝 스타는 너야. 어머 나 여기 가볼래요.
1: 아이고 엄마 됐다. 그 돈 많이 들어간다 그거.
3: 어 아빠 이거 공짜라는데.
1: 아이고 됐다 그 공부해야지.
3: 아니 아빠 공짜로 영어랑 댄스를 가르쳐준다.
1: 영어? 어 일단 가자.
3: 가봐.
4: 어. We're going up up up. You know today we are going gonna be gonna be good.
5: 브라보 브라보. 너무 잘한다.
4: 어, 진짜요?
5: 그럼 그럼 우리 민지는 훌륭한 K-pop 스타가 될 거야.
4: Gonna be golden good. 아이, 감사합니다.
5: 그래 그래 벌써 3개월 무료교실 다녔는데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지. 응? 특별한 가사가 있는 노래 한번 배워볼래?
4: 네.
5: 그거 부르면 네 영혼이 더 빛날 거야.
4: 어, 좋아요. 무슨 노래예요? 아이돌 노래예요?
5: 그건 아닌데.
4: 네.
5: 잘 들어봐. 진정한 구세주는 오직 한 분. 그의 말씀을 외워야만 빛을 얻으리. 자, 가사 좋지?
4: 아,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5: 아, 그러니까. 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해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 너의 영혼이 깨어나고 에너지가 솟아날 거야.
4: 어, 이상하다. 아빠가 구세주는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5: 민지야.
4: 어, 나.
5: 너 아이돌 되고 싶지 않아?
4: 아니요, 되고 싶은데요. 어, 그래도 가사가 너무 이상해서.
5: 일단 외워. 어, 무조건 외워야 돼. 알았지? 어, 먼저 네 영혼을 정화를 해야. 그래야 꿈을 향해 갈 수 있다. 이 말이지?
4: 아빠가 예수님 안에서 그냥 꿈꾸면 된다고 했는데, 아, 이거 너무 이상해요. 아.
1: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그, 저, 민지 잘하고 있는지 보러 왔는데.
5: 지금 어 일단 새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아 일단 그 저 아버지 오셨으니까 그 영어 노래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1: 아, 예, 예, 예.
5: 그 아까 했던 그 어 시작.

0: 저 선생님.
1: 예예. 예.
0: 민지 야가 노래 몇 개월 배웠다고요?
1: 아, 한 3개월 배웠습니다.
0: 아, 그렇다면 혹시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요?
2: 네?
0: 방금 ART신 건가요?
3: 아, 아빠, 그 무슨 말이에요? 나 완전 음치거든요. 아, 암튼 선생님 얘기도 이상하고 그냥 저 집에 가서 공부할래요. 아빠 집에 가요. 얼른.
4: 아이의 신앙교육이든 재능교육이든 부모가 해야 할 일이겠죠? 무료교실이나 연예인 꿈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 2단 브레이커
0: 단디 모이서이.
5: 이 캠페인은
4: 디아코노스와 영랑권 극동방송이
6: 함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두 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9절까지를 본문으로 존귀히 여길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초기의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바로 이 사역 중심형 리더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역의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누구 말도 안 듣는 그런 사역은 아주 단호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그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이 마가 요한이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이 심해요. 그래서 아이고 나 못하겠다면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무렵이 됐는데 마가 요한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절대로 안 된다. 저 사람 절대 안 된다. 난 저 사람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다. 왜요? 이전에 그랬지 않느냐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본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전에 안 그랬느냐. 그러면서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울과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랬어요. 절대로 타협 못하냐. 물론 우리 사역을 할 때는 또 인정에 끌려가지고 일을 망치는 수도 있습니다. 단호함이 필요할 때도 있죠. 뭐 선주가 사람이 좋아서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나 선장시켜놓으면 그 배가 제대로 잘못하면 배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이때는 바울의 후기 사역됩니다. 이때 보면은 바울이 단호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마음이 따뜻한 리더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일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말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로마의 시위대에 연금되어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을 돕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선교 헌금을 모았습니다. 모금된 선교 헌금의 용도는 바울의 의식주와 로마에서의 선교 활동에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헌금만이 아니라 연금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바울의 모든 필요를 돕기 위해서 대표로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림이 어렵게 연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거의 한 2년 정도 연금 생활을 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런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보내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거액의 선교비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헌금만 전달하고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바울의 손발이 되어서 신실하게 바울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한 이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동료라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한 동력자라는 겁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같이 싸우는 영적 전우라는 거예요. 너희 사자라는 말은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로 빌립보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대표인 거죠. 바울은 미결수이긴 하지만 죄인으로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바울의 곁에서 그를 돕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명예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게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두고 온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뭐 어린아이도 아닌데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그리워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 멀고 먼 로마까지 와 있어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고향이 보고 싶고 고향 교회가 보고 싶고 그런 그리움이 컸겠지만은 이런 향수병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와 그를 생각하는 빌립보 성도들과의 깊은 유대관계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는 일에 아마 과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일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가지고 거의 뭐 심각하게 생명위태로운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렸어요.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정한 질병이 완전히 그 사람 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면은 잘 치료하면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소소한 그런 병도 이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여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별일이 아닌데도 병이 들어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병에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 에바브로티도의 그 병이 아마 심각했던가 봅니다. 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에바브로티도의 위태로운 병세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 빌립보에 가게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티도가 로마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마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경을 헤매던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마침내 뭔가를 목에 넘어가도 먹은이 소화가 되고 힘이 나고 이렇게 해서 건강이 회복이 되었는데,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까 에바브로도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하, 지금 내 고향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이미 죽었지는 않았을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겠는가, 내 건강한 모습을 가서 보여주고 그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심히 근심한지라. 깊은 고뇌 속에 슬픔에 차여 있었다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있을 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병세를 듣고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을 만큼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애정의 관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적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을 염려했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걱정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은 바울에게도 근심 위에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세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그 마음을 얼마나 애타게 생각했는지,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다면 바울이 얼마나 슬퍼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병에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신 것은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병 때문에 얼마나 염려했는지, 그가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맡겨준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하지만, 진정한 충성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러한 예배의 한 시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도 귀하게 받으시겠지만,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바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군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의 일로 모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다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래도 나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랑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큰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한 거죠. 그들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보내서 그들이 눈앞에 그가 건강을 회복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생사의 기로에 걸린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 아유 큰일 났구나 이런 소문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소문이 온다면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빌립보에서 왔다면 그 다음 소식은 듣고 싶지 않을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회복된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그들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생사를 염려하던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 일로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 바울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겪는 불편함보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기쁨을 더 원했던 겁니다. 참된 성도는 성경 많이 한다고 참된 성도는 아닙니다.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한다고 참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것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로 유언으로 말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없더라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참된 성도는 형제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위로를 받는 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형통하십시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고 잘 있는 사람들도 계속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게 그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동안 로마에서 바울 자신을 잘 도와주었으니 칭찬해 주고 귀하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1988년도인데 섬기던 교회에 그게 집사님 딸인데 그땐 집사가 그 전에는 집사가 아니었죠. 근데 그 집에 막내딸이 병이 들어가지고 대구 동산병원 대학병원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유도 모르겠고

낫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의식불명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렇게 되니까 동산병원에 그때 원장 찾아와가지고 이런 희귀 사례는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동식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일제강점기에 일본 가서 학교를 하신 아주 인텔리입니다. 사람 참 좋은데 그분 부친이 너는 장남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시골에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 불러다가 당신 딸이 이런 희귀병이니까 혹시 죽으면은 그 대학병원에 이 병원에다가 기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 집에 아들 셋 딸 하나 있거든요. 그 귀한 딸이 까닭도 모르게 죽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당장에 그 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의식도 없는 거 쭉 늘어져 있느라. 거기 있으니까 이분 엄마가 되는 이분 엄마는 정말 그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촌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집안 그 아지매벌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집에 한번 찾아와서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집에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그 집에 찾아와서 안목에야 내가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래도 좋아질 텐데 다 포기했는데 그분 제가 성함이 기억이 납니다. 최금영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딸이 낳는다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말 교회 가면 딸 낳습니까? 그래 교회 가면은 딸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뭐 자기 집안 사람도 왔다 나가면 막 소금 뿌리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온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와보니까 온 몸이 막 귀신이 내려 누르는데 사람이 죽겠더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 한 시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다가 집에 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월요일 돼가지고 최금영 집사님이 또 궁금해서 가보니까 그 집 딸이 말이죠. 누워있는데 눈꺼풀이 요리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고 야야 너 지금 아무래 지금 눈꺼풀이 움직인다. 예? 제가 아까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보니까 눈꺼풀이 움직이는 요리. 그랬는데 이제 희망이 생겼잖아요. 희망이 생기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무래도 교회는 안 되겠고요. 우리 딸이 나오면은 교회 보내주도록 그렇게 할게요. 저는 안 되겠고요. 제가 교회가 그 가니까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 딱 떨어지자마자 회복되다가 원래 도로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더라도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고생스럽지만은 다시 교회를 출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를 가니까 다시 눈을 감았던 이 딸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네 번을 교회 갔는데 4주째에 갑자기 그렇게 무겁게 내려누르던 그 짐이 뒤로 탁 벗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도 건강해가지고 그때 23살인가 몇 살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도 둘 낳고 죽을 줄 알았던 그 딸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교회를 착실하게 다녀가지고 이동식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 됐고 늦게 믿었는데 그 여집사님은 김계선 집사님인데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 되고 이분들이 나중에 막 우상 섬기는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제사 때만 제사는 안 지내도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주변 사람 다 갈라먹고 갈라먹기 전에 항상 이만한 다라에 막 제일 먼저 탁 해가지고 사택에 먼저 이고 와. 그런데 끝까지

0: 믿음으로 살았어요.
1: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고 있는가?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담고 주를 찬양하는가? 그 사랑을 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이걸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처럼 에바브로디드의 충성과 서로를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충증을 알아주는 바울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십자가 사랑이 흐르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는 충성을 다하고 수고한 이들에게는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위로해 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 동안에 서로 격려하십시다.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사랑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짧은 베드로 전서라는 그 서신에 두 번이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형제의 많은 죄를 덮어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보면 왜 저것밖에 못해? 왜 이렇게 내 눈에 무슨 허물이 자꾸 드러나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내 속에 아직 부족한 것이 있구나. 메말라가는 세상 인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봐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십시다.
2: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57-1694 진주 세금산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장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오후의 문을 함께 열고 있습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7월하고도 벌써 두 번째 주 주일은 잘 보내셨나요? 은혜 넘치는 주일 되신 거 맞죠? 아멘. 한 권의 책이 인기를 끌 때 그 책의 페이지 수보다 얼마나 책의 양이 많냐, 얼마나 많은 대작을 써냈느냐 이런 것보다 작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문장이랍니다. 첫 문장이 강렬하면 독자는 그 한 문장만 읽고도 이 작품을 봐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고 작가들은 생각한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작가들은 그 첫 문장 앞에 정말 오래 심사숙고하며 이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를 그렇게 고민을 한다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시작, 뭘로 시작하느냐, 이

시작에 힘이 크고 영향력이 막강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월요일 이제 주일을 보내고 이제 한 주간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셔야 되는 이 시작과 같은 날이잖아요. 오늘 어떤 날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첫 문장 이게 뭘까? 여러분 내 마음의 첫 문장은 어떤 것입니까? 눈을 뜨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며 여러분은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시려고 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시작을 거창하게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가까이 붙들고 꾸준히 하자라는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에 여러분의 첫 문장, 그것이 가볍지 않게 한 문장을 열어 간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내 삶을 열어가는 것이 맞다. 동의가 되시잖아요. 아멘 하고 동의가 되신다면 오늘은 말씀이라고 주제 단어를 정해볼까요? 오늘은 문자로 말씀이라고 한번 참여해 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목수가 계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가구, 나무로 가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좋은 가구는 이게 얼마나 많이 뭐 대폐질을 하고 잘 다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왕이면 결을 따라 같은 힘으로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밀어서 그걸 그 다듬어야 무늬도 살아나고 또 중간에 틀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들은 한번 이렇게 그 대폐질을 하거나 그런 일을 시작하면 그 결을 끝까지 유지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으로 쭉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정하셨다면 그것이 내일 되면 모레 되면 우리 생각은 자꾸 요동하잖아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정하셨다면 그러면 한 주간 한번 쭉 밀고 가 보시는 거예요. 목수가 결을 따라 밀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결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쫓아 쭉 한 방향으로 가보는 거죠.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방향 무엇으로 기준 삼아 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변하지 않는 기준은 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신다면 그 방향으로 쭉 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 오늘은 말씀이라고 참여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양궁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 따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만큼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양궁은 아니고, 동네마다 그 활터가 있어요. 거기서 활을 쏘는 국궁이라고 부르는 활 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주에서 산책하다가 한번 방문해서 활 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 거기 관계되는 분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화살이 관역에 맞아서 몇 점이 나오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데 활 쏘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물론 그분들도 관역의 한가운데를 맞추는 걸 너무 원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세래요. 어깨, 팔, 각도 뭐 이런 거그 자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대요. 왜냐하면 관역에 어디에 맞추느냐, 이 오차를 줄이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자세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만의 자세가 나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딱 자세, 그러면 탁 만들어질 만큼 똑같은 자세가 나오도록 반복해서 그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때이 작은 것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태도 하나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방향을 많이 틀어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작은 태도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벌려 놓을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혹시 이 오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삶에 흐트러진 자세는 없는지, 요즘 좀더 편안하게 내가 자꾸 자세가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떠실까요?

예라모십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중에 모든 날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어떤 똑같은 무게감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떤 날은 좀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의 느낌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월요일은 조금 저에겐 가벼운 날인데 어떤 분들에겐 이제 주일 보내고 월요일은 무거운 느낌이실 수 있죠. 근데 사실 똑같은 날이잖아요. 똑같은 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날로 여기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시작했으면 쭉 그렇게 가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내 마음이 그 똑같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후에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똑같고 한결같으십니까? 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놓으신 대로 순종한다면 우린 변함없이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그런 것 같아요. 겉모습이 바뀌는 게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오후에 나의 속사람 건강 한번 체크해 보시죠. 그리고 분명히 바뀐 것 같았는데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주님 앞에 머무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찬양여행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제일성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또 인간 관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시편 20편은 바로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백성들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건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을 신뢰합니다. 돈, 능력, 뭐 인맥, 경험, 숫자 이런 것들을 붙들죠.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모든 문제를 즉시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주로 견디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죠.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다듬고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한 거죠. 시편 20편에는 또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안 나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자랑하는 것이 곧 예배 이기 때문이죠. 예배는 문제를 잊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죠. 시편은 소제도 얘기하고 번제도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내 일상에서 드리는 작은 예배도 소중합니다. 혼자 드리는 기도, 짧게 묵상하는 말씀, 조용히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시간에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높여주신다는 건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만

0: 아니죠. 문제를 바라보는 자리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주신다, 올려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애벌러에게는 작은 돌도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나비가 되면 같은 돌이 아름다운 풍경이 되죠. 환경은 그대로인데 높이가 달라진 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높여주시면 환란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가 됩니다. 신약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바울은 무기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승리는 내 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날마다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두려움을 예측하고 점점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자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서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시고 믿음을 세우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오늘은 또 이런 문제, 이런 이벤트들이 있겠지. 골머리 썩지 말고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씀 앞에 머물러세요. 짧은 찬양 한 곡을 읊조리세요. 2, 3분의 기도라도 좋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개인의 예배로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아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걸어갈 힘을 주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장유제일선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341-9335번, 010-6341국에 9335번 장유제일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6화 진실은 유죄, 거짓은 무죄 1911년 일제는 신민회 간부 및 회원을 포함해 평안도의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총 600명을 검거했다.

0: 얘들아 얼른 옷 입고 옷 갈아입어. 아이 곧 아버지 오실 텐데 제일 예쁜 모습 보여드려야지.
1: 엄마 오빠가 내 옷 다 가져갔어.
0: 아이 그 다른 옷도 있잖아. 어? 잠깐만 이게 좋겠다. 팔 좀 들어봐. 자, 아유 이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야. 엄청 좋아하시겠다.
1: 좋아 좋아 나도 파란 옷 좋아. 엄마 나 치마도 입을래.
0: 아니야 지금 입은 옷도 예뻐. 어? 안 갈아입어도 돼. 엄마 밥 준비할 테니까 오빠랑 싸우지 말고 둘이 잘 놀아. 알았지?
1: 네. 어? 엄마 아버지 오시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안길 거야.
2: 만주로 떠난 아버지가 집에 온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신나 있었다. 정심은 정성껏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었다. 마음을 담아 준비한 식탁 위로 따뜻한 사랑과 기대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0: 자, 이것까지 놓으면 아차차 김치도 꺼내와야 되겠다.
1: 어, 엄마 내가 도와줄게요.
0: 어, 그래.
2: 하지만 날이 저물고 밤이 깊어져도 남편은 오지 않았다.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넘겼고 정심은 식은 찌개를 몇 번이고 다시

0: 태운다.
1: 아버지 언제 와? 졸려.
2: 아유, 아버지가 좀 일이 좀 늦어지시나 보다. 아무래도 좀 내일 오실 모양인데. 얼른 자. 응? 혹시 밤에 오시면 엄마가 깨워줄게. 응? 얼른 자.
1: 네.
0: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기별도 없는 남편. 셋째 날이 되자 정심은 불안감에 휩싸인다.
3: 바깥 양반 아직 안 왔어?
2: 네. 이미 도착하고도 남은 시간인데. 아유, 무슨 사고라도 난 건지.
3: 어쩐데? 설마 그 소문이 사실인가?
2: 소문이요?
3: 아직 못 들었어? 만주 경찰서에서 기독교인들 죄다 잡아갔대.
2: 진짜로요?
3: 설마 거기 끌려갔겠냐마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냥 기다리지 말고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봐.
2: 경찰서요?
3: 네. 애들은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다녀와. 네. 응? 어서 어서 어서. 네.
2: 저희 남편이 안 들어와서요.
4: 아니, 집 나간 남편을 왜 여기서 찾아? 아, 여기 말고 저쪽에 술집에 가보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
2: 아니, 저기 만주에서 돌아온다는 기별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4: 만주? 만주에 무슨 일로 갔는데?
2: 장사하러요.
4: 만주... 만주 어디로 간 줄 모르고?
2: 그 황해도 신천이요.
4: 아니, 그 양반 이름이?
2: 이종환이요.
4: 이종환. 그, 못 찾아. 그냥 돌아가시오.
2: 예?
4: 정치범은 우리가 관여 못해.
2: 정치범이라니요. 제 남편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4: 부인, 그냥 돌아가시오. 여기서 소란 피우면 더 복잡해져.
0: 정치범이라는 말을 듣고 돌아온 정심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 그리고 결심한 듯 동이 트자마자 조선총독부 건물로 향한다.

0: 저...
1: 뭐야? 조센증이 왜 여기 있어? 얼른 안 나가!
0: 저, 남편이, 우리 남편이 여기 잡혔다고 그래가지고요.
1: 이유가 있으니까 잡혀왔겠지. 그리고 여긴 아무나 막 들어오는 곳 아니야.
0: 아, 저 확인만, 여기 있는지 확인만이라도 해주세요. 제발요.
1: 무슨
0: 제...
1: 확인? 어이! 이 조센증 안 되구나!
0: 여기 돈 낼게요. 이거면 알 수 있을까요?
1: 남편 이름?
0: 이종환이에요. 황해도 신천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1: 확인하고 올 테니까 저쪽 가서 안 보이게 숨어있어.
0: 예예.
2: 잠시 후 돌아온 관리는 남편이 암살 모의 사건으로 체포된 소식을 전한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그녀는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한다.
3: 저 혹시 종환 형제님 아내분이세요?
0: 네. 그런데 누구세요?
3: 여기서 길게 말 못해요. 저 따라오세요.
2: 정심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따라간다. 충독부 옆 골목, 어두운 담벼락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4: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민회 사람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0: 신민회라면?
4: 예,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설마 우리 그 사람도?
3: 아, 종환 형제님은 독립운동과는 무관합니다.
0: 정치범이라고 하던데요?
3: 전부 일본이 꾸민 일이에요.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기독교인이라면 잡아들이고 있어요.
0: 왜요?
3: 총독 암살 모의를 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대체 무슨 속셈인지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
0: 우리 남편은 그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4: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는 놈들이에요. 장사꾼, 농부, 교사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고 조사하는 순간 죄인이

0: 되는 겁니다.
1: 그럼 고문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0: 우선은 댁으로 돌아가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 저는요, 저들 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어요. 가족들도 위험해져요.
0: 부디 조심하세요.
3: 그 시간 정심의 남편은 거친 숨을 뱉으며 모진매를 견디고 있었다.

0: 이종환, 마지막 기회다. 같이 모의한 사람 빨리 말해.
1: 대체 어떤 모의를 했다는 거요?
0: 발뺌해도 소용없어. 이것 봐. 그날 교회에서 본 사람 명단이야, 명단.
1: 난 그저 기도하고 예배드렸을 뿐이요.
0: 그래. 애들 말로는 기도한다고 보여서 작당 모의한 거잖아. 자, 봐. 이미 자백한 사람들 이름이야. 이게 있는데도 내가 왜 너한테 굳이 자백하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 이름만 부르면 네 고문은 내가 끝내줄 테니까.
1: 그렇다고 거짓을 말할 순 없어.
0: 그래? 그럼 좋아. 네가 얼마나 더 버티는지 보자. 잡아당겨. 더 세게!
2: 줄이 팽팽히 당겨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또 한 번 정신을 잃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박장로가 있었다.
0: 야, 눈은 똑바로 떠. 이 사람 알아보라.
1: 알죠.
0: 알지? 이 사람은 스스로 죄를 인정했어. 이대로 재판으로 넘기잖아? 이자는 자수했으니까 석방이고, 너는 숨기다 들켰으니까 더 가중처벌!
1: 박장로님, 왜요? 어쩌다가?
2: 그 순간 귀에 맴돌던 말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이어졌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거짓 자백과 또 다른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다.
0: 그러니까 내가 널 살려줄 방법은 하나라고. 다른 이름 단 한 명만 돼. 자식들도 있던데 얼른 보고 싶지 않아?
1: 내가 오늘 거짓을 말하면 내일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똑같은 꼴을 당하겠지.
0: 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 걱정을 해?
1: 진실을 말하면 유죄고 거짓을 말하면 무죄로구나. 오히려 작당 모의는 니놈들이 하고 있구나.
2: 그의 몸은 꺾이고 부러졌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그 눈빛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지키고 있었다.
3: 엄마, 아버지는 언제 와요?
4: 그러게, 좀 멀리 돌아오시나 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와서 내 손 꼭 잡아주실 거야.
3: 내가 먼저 뛰어가서 아버지 손 잡을 거예요.
4: 그래. 멀리서 힘들게 오고 계실 텐데 우리 같이 기도할까? 무사히 오시도록 말이야.
3: 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6화 진실은 유죄 거짓은 무죄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과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신칭이 세 번째 죄인과 의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자를 신자라고 하죠. 로마서에서는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자의 반대는 뭘까요? 불신자라고 하고요. 로마서 표현으로 말하면 의인의 반대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단순하게 나누어요. 의인과 죄인으로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요. 또 알곡과 가라지요. 자, 오늘은 설교가 뭐냐 하면 이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죄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표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인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 또 로마서 관점에서는 도대체 뭐가 죄인인가 한번 보자고요. 그 첫 번째 구절이 오늘 그 3장 9절이에요. 3장 9절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2: 그러면 어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용 없겁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 모든 종족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0: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 그 다음 마지막 줄 보세요. 우리가 이미 뭐 하였느니라?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요 선언하였다라는 밑줄 건 거 있죠.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기소하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께서 선언하고 검사가 기소합니다. 그죠? 검사의 기소 사실을 100% 그대로 인정하여 판사 대신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유죄 선언을 했으니 그게 뭐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 고로 다들 죄인이다. 이거입니다. 오늘 보았던 이 구절이요. 2장과 1장 전체 묶음의 결론부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부에서 새롭게 말씀이 새로운 국면으로 갑니다. 로마서 읽으신 분들은 참조하세요. 자, 같은 내용의 다른 유명한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짧은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1: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0: 모든 사람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 영적 수준에 이를 수 없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이런 것이다 하고 죄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이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친히 죄가 이런 거야 사전적 정의를 해주시면 아주 쉬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 맥락 속으로 들어가서 죄가 뭔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뭔지 한번 추론해 보십시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죄란 단어가 나오는 제일 처음으로 갈 텐데 창세기입니다. 그것도 창세기 4장에 죄라는 단어가 첫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 집사님 두 구절 읽어주시겠습니까?
1: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0: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그 자신의 제사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자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노라. 그러니 너는 그 죄를 컨트롤 다스리거라. 그런데 여기에도 가만히 봤더니 죄가 뭔지 사전적 정의가 없어요. 다만 맥락상 아하,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래서 안색이 변하는 것, 이게 죄인가? 추론 정도죠. 자,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기독교 교리를 보느라면 원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원죄가 뭐냐? 원죄는 무슨 말이냐면 제1근원으로서의 죄를 말합니다. 모든 죄악들의 행실의 가장 첫 스타트 근원. 그런데 이 원죄는 창세기 4장이 아니고 그 앞장인 3장에 등장한다고 교리는 알려줍니다. 그런데 3장을 펼쳐보노라면 죄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도 3장에서 원죄를 쏟아내는 건지 추출한 건지 들어가 볼게요. 3장 뭐가 나오느냐? 뱀이 나와요. 누가 나오느냐? 하와가 나와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대답을 하죠.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뱀이 재차 유혹을 합니다.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야. 뱀의 유혹을 들은 하와가 이제 나무를 다시 봅니다. 자, 그때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따먹어요. 뱀의 유혹을 받기 전과 후에 하와의 시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자막을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벗겼는가 잘 보세요. 먼저 유혹 받기 전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나무의 열매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자, 다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요. 됐습니다. 3절. 여러분, 3절 하와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건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죠. 그런데 6절, 6절의 판단 기준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단어는 사라져버리고 자신만 남아요. 자신이 보건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요. 보세요. 나무의 열매는 똑같아요. 나무의 열매는 변함이 없어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판단 기준이 바뀌니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어버렸어요. 기독교 교리에선 바로 이 지점에서 원죄를 추출해요. 제1근원에 죄가 이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클리하게 원죄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원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 중심성에서 자기 중심성으로의 전환. 잘못된 거듭남이죠. 잘못된 거듭남이죠. 하나님 중심성에서 누구 중심성으로의 변화? 자기 중심성으로의 변화. 잘못된 거듭남이죠. 다시 하나님은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게 원죄예요. 여러분, 이로써 가인의 분노, 창세기 그 다음 장 4장에 나오는 분노와 안색의 변함과 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자기 중심성으로 드려진 예배 제사가 하나님께 열납이 안 됨으로 가인의 자기 중심성이 긁혀요. 자기 중심성이 긁히니까 가인의 자기 중심성이 이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하나님이건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안색의 변함을 표출해요. 분노함과 안색의 변함이 바로 이 가인의 예배와 제사가 자기 중심성의 예배였음에 대한 증거였던 거예요. 반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 중심성의 예배가 아닌 자기 중심성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애초에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제사와 예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중심성의 원죄가 네 속에 또아리 틀고 있구나. 그 죄를 다스리거라. 컨트롤하거라.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인은 실패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 동생 아벨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어떻게 해요? 투사해요. 그 분노를.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벨을 돌로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일이 나타나요. 밑바닥의 원죄가 감정으로 표출이 되고 그 감정에서 악한 행실로까지 나오게 된 메커니즘이에요. 자, 이 이후로 창세기 3장과 4장 이 이후로 지금까지요. 유대인과 헬라인, 다시 말해 인류의 전 종족과 모든 사람은 이 원죄 아래 있게 되었어요. Under sin, 원죄 아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다 하고 선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열애 없이 죄인인 거예요. 고결하지만, 고상하지만, 교양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자기 중심성은 다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그 원죄의 결과가 더 참혹해요. 그 원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신약에서는 낙원이라고 번역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상징해요. 에덴 동산에서의 쫓겨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고 그 관계의 단절이 에덴 동산 밖에서 혹독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살이로 이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인생은 죽음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하여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느냐?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구도 아래 숙명 안에 갇혀 있다. 라고 하니 열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자, 여기까지요. 추상적이고 아리까리하지만 이해는 되시죠? 따라오시는 거죠? 예, 예. 다음 의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게 오늘 두 번째 구절이에요. 우선 두 번째 구절.

0: 읽어주시겠습니까?
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0: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의인이겠죠. 의인에 대해서 이제 나눠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과 28절을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표현을 찾아내세요.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연속으로.
1: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0: 같은 표현 찾으셨어요? 율법의 행위. 여러분 좁게 말할게요. 구약 성경의 십계명 조금 넓힐게요. 구약 성경의 600여 개의 율법 전체를요. 크게 확장할게요.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인간 자기 자신의 모든 도덕적 행실, 사법적 행실, 자비적 실천적 행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뭐라느냐? 율법의 행실. 인간 스스로의 율법적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선고예요. 인간 세상에서 보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세 분의 위대한 높이가 하나님의 하늘 세상 법정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물며 경범죄를 평생 안 지은 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원죄와 그 원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숙명과 운명에서 해방될 사람, 열애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이 절대적인 한계예요. 인간들의 이 절대적인 이 절망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자명하게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조치를 취하신 게 두 번째 구절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이번에는 같이 읽으십시다. 자, 믿음으로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1: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0: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 핵심 포인트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은혜다. 값없는 거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이 뭔데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럼 이게 복음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복음의 사건이죠. 동시에 나의 죄에 대해 우리의 죄에 대해 대신 피값 지불함으로써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나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게 하셨다.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사건과 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다. 정말 나를 위해 주신 것이다. 하고 그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하늘 세상 법정에서 의인으로 그는 선고되는 겁니다.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요. 자, 3장 28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0: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것은 인간의 율법적 행위에 있지 않고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뭐하노라? 인정하노라 밑줄 끊었죠. 왜냐? 법정 용어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하늘 법정 대법원 판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인정하신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인정, 하나님의 이 선고가 율법의 행실에 진심인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으로 보기에는 매우 억울한, 매우 어처구니없는, 그래서 매우 정의롭지 못한 조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고와 이 인정을 매우 값싼 싸구리 시혜라고 업신여기고 판사이신 하나님의 판결에 불복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으니 이를 일컬어 교리에서 뭐라느냐? 율법주의자, 공로주의자라고 해요. 왜냐?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름대로 의의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 업적의 공로로 인정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율법주의자, 공로주의자라고 해요. 왜?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자, 공로주의자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이 싸구려 시혜 같은 방법

0: 법처럼 보이는 믿음으로 의인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왜냐?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조치였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인간 스스로 자기의 율법적 행위로는 그 높이에 다다를 수 없으니 어떻게 하셨냐? 믿음이라는 엘리베이터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등산하다가 낙상사고 당하지 말고 얘야, 내가 친히 배려하여 만든 이 믿음이라는 엘리베이터 장치를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 중심성에 율법의 행위에 자부심과 의미를 두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 스스로 정상에 올라가야 그게 올라간 거지, 이게 진정성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다가 스스로 등산하지요. 그러다가 어느 수점에서 낙상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하늘의 가장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으셨으니 그게 믿음 엘리베이터였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으로써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게 한 거예요.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그 낙원 파라다이스와 에덴 동산은 같은 단어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으로 에덴 동산 낙원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이를 일컬어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값싼 싸구려 시혜라 하지 않고요, 이를 일컬어 연약한 인간인 나를 위해 사랑으로 배려해 주신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 피값이 들어간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를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의인이다 하고 이래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또 생겨요. 목사님, 예, 알겠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에겐 필요 없는 건가요? 도덕적 행실, 사법적 행실, 자비 실천적 행실 같은 건 안 해도 무조건 의인이네요. 오케이, 저 안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0: 이신 칭의로 의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아니야, 아니.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여러분 이 내용은 이신 칭의 네 번째 복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일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은혜에 감격하는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율법을 반하며 율법을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가던가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민감하게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는 자랍니다. 네, 그건 다음 주일날 나눠볼게요. 자, 이제 설교 끝났어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눈 거예요. 죄인에 대한 이해와 의인에 대한 이해인데 먼저 죄인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요, 기억하세요? 죄 아래에 있답니다. 대기권 아래에 우리가 있듯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자, 자막에 죄의 구도가 다시 보일 겁니다. 잘 보세요. 죄의 구도. 이 죄의 구도 아래 우리 모든 인류는 열애 없이 다 갇혀 있습니다. 원죄. 거기서 쫓겨남이 나와요. 여러분, 이 쫓겨남에서 이제 심층 심리학으로 들어가면 뭐가 보이냐면은, 버림당함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와 마음 아담 마음은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했다. 권위자한테 버림당했다. 엄마 아빠한테 버림당했다. 리더하와 조직에게 버림당했다. 이 심층 심력으로 들어가면 상처가 커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엄마와 권위자들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형제들끼리 관계가 단절돼요. 직장에서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이거를 의상했다고 하죠. 의상했다. 근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뭐라 그래요? 의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의가 돈독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차후에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관계 단절이 되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

에는 상처 투성이에요. 고름 투성이에요. 가시 투성이에요. 모난 게 투성이에요. 그러니 혹독과 저주의 인생이에요. 그의 삶에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마지막 생물학적 죽음 이전에 감정적 죽음, 정서적 죽음, 인격적 죽음, 관계적 죽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의 구도예요. 죄 아래 갇혀있는 거예요. 누구도 유혈이 없어요. 인간은 그 스스로 율법의 행실로 이 죄의 구도가 땡기는 중력에서 절대로 탈출 못해요. 공자든 소크라테스든 열애가 없어요.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인이죠.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의 배려 차원에서 은혜를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엘리베이터를 달아놓으시고 이 믿음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자마다 바로 이 죄의 구도의 중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네가 의인이다 하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로써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에덴 동산으로 새롭게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관계, 이거를 성경에서 언약관계라고 해요. 언약관계로 새롭게 설정하고 그의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 아닌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니 이걸 일컬어 의의 구도, 의의 숙명이라고 그래요. 의인의 삶은 이래요. 죄인의 삶은 이라고. 예수를, 복음을 믿는 자는 이쪽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 또 믿으셔야 돼요. 뭐냐? 나는 죄의 구도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의의 구도와 의의 숙명이 내 것이다. 이거 믿고 축도 받고 나가세요. 자,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나한테 접목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정말 믿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림자 자 보세요. 귀는 저한테 주세요. 캄캄한 어두운 배경 속에 작은 십자가 보석이 작은 빛을 발하는 이 그림요. 여러분, 저 그림은 죄 아래에 있는 어두운 세상에서의 이 십자가 복음의 찬란함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더 나아가서 죄 아래에 있는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보여주는 직관적인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복음을 믿는 의인들이 저렇게 찬란하게 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그래서 존귀합니다. 복음을 믿는 의인들이 살아가는 인생 전체도 광야인지라 힘이 얼어킴이 들고 무겁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저 십자가 보석으로 보입니다. 비록 현실이라는 먼지가 그 보석 위에 조금 묻어 보석의 찬란함이 살짝 가려질 순 있어도 그 먼지가 보석의 본질과 존재 가치를 단 1%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똥이 묻었든 먼지가 묻었든 보석은 보석이니까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복음을 믿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저런 자들이에요. 저 직관적 그림이 나를 보여준다고 복음을 믿으신다면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저렇게 봅니다. 그러니 나도 나 자신을 저렇게 봐. 자신을 저주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자학하지 마세요. 또 이거를 남편에게 투사하지도 마세요. 자녀에게 투사하지 마세요. 조직 밑에 사람들에게 투사하지 마세요. 가인이에요. 그거는 가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믿기에 복음에 근거한 자존감이 점점 강화되셔서 그래서 빛을 발산하셔야 돼요. 전체 빛을 발산할 수는 없지만 내 가족과 교회 식구들, 내 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빛요. 자비의 빛, 용서의 빛, 칭찬의 빛, 격려의 빛, 중보의 빛, 선행의 빛. 이 복음의 빛을 바라는 의인인 거예요.

의인 되셨으니 의인답게 빛을 발산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십자가 보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0: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4-723-0691번 제주 충신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출진형 경남30경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셨어요? 자, 어제 오늘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뜨거운 날씨,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좋은 날씨,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또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날도 덥고 푹푹 찌는데요, 우리 오늘 도전 찬양 해볼까요? 도전하기 좋은 날입니다. 세깨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방학생, 무교생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교회 잘 다니시는 분하고도 통화를 하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 제가 바로바로 사전 섭외 없이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제가 앞소절 노래를 잠깐 부르면 이어서 노래를 조금만 부르게 되면 선물 받게 됩니다.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상대방이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딩동댕이에요. 그러면 선물 받는 겁니다. 산토끼 그러면 토끼야 이렇게 하면은 딩동댕. 자, 샵 1069 이 시간대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도전하고 두 글자를 보내시는 분께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면, 그래서 앞소절 찬양 복음성

0: 가도 되고 찬송가도 될 텐데 살짝 부르면요. 이어서 부르는 게 부르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그때마다 이제 곡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조금 참으세요. 운전하시는 분은 내가 정차할 수 있다 뭐 이런 분만 보내셔도 좋고 운전하는 분 빼고 도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샵 1069 도전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께 전화를 드려서 일단은 이어 부르면은 선물인 거예요. 이어 부르면은 자 도전 일단은 먼저 아주 빠르게 보내신 분에게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게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어떤 곡이 나갈지는 자 이 곡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 곡을 자 이분에게 도전 잠깐만요. 오 벌써 도전 많이 주시네요. 샵 1069번으로 도전 어플 메시지로 도전 두 글자 주시면 제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238 7238 신호 갑니다. 거의 쉬운 문제로 해요. 쉬운 찬양으로 제가 합니다. 이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7238번님 도전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 일반 전화로 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바로 다음 분에게 넘어갑니다. 바로 다음 분에게 자 다시 8580번 8580번님께 전화합니다. 8580번님
1: 여보세요?

0: 할렐루야! 정답!
1: 감사합니다!
0: 혹시 운전 중이에요?
1: 아니에요! 남편이 운전하고 있어요.
0: 남편 운전하고 조수석에 있고요.
1: 네!
0: 라디오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1: 네네.
0: 어디서 어디 가는 길이에요?
1: 아,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0: 예.
1: 선풍기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0: 선풍기 사러 가고 있어요?
1: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0: 아, 선풍기 사서? 선풍기 네.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 어느 지역이세요?
1: 아, 여기 인천
0: 예.
1: 서창동입니다.
0: 인천 서창동에서
1: 네. 아,
0: 많이 덥죠, 지금?
1: 너무 더워.
0: 너무 더워, 너무 더워.
1: 네.
0: 선풍기 좋은 거 사셨어요?
1: 네, 네. 아주 업소용으로 큰 거 샀어요.
0: 업소용으로?
1: 네네.
0: 아, 뭐 업소 하세요? 혹시 그런...
1: 아니에요.
0: 그런 건 안 하는데 집에다가 아, 큰 거 하나 네. 두자?
1: 네네.
0: 평소에 극동방송 이렇게 잘 들으세요?
1: 아유, 엄청 잘 듣죠.
0: 엄청 잘 들어요?
1: 네네.
0: 인천 지역이 보니까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1: 아유, 네? 엄청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빨간색 스티커도 네. 제가 많이 봤는데.
1: 아, 네네.
0: 어, 교회는 혹시 본인 소개 가능해요?
1: 아, 저는... 강화 미르교회에 다니는 김임선 사모입니다.
0: 아, 사모님이시구나. 아,
1: 네네.
0: 강화 미르교회.
1: 네네.
0: 교회는 또 강화 쪽이시군요.
1: 예, 강화에 있습니다. 교회.
0: 옆에 운전하시는 분은 목사님이시고.
1: 네네.
0: 아, 오늘 또 어제 참 수고 많으셨고 오늘 쉬는 날에 선풍기 사러 갔다가. 네. 그렇구나. 사모님 김인선 사모님.
1: 임금님 임선.
0: 임선. 아, 임금님 네네. 임선 사모님. 네. 언제부터 네네. 들으셨어요, 극동방송은?
1: 아, 저는 맨날 제가 운전을 자주 하기 때문에
0: 네네.
1: 네, 극동방송 많이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더 많이 청취하고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성도들도 많이 네. 듣고 있어요?
1: 어, 우리 미르교 강화에 있는 미르교회는
0: 네.
1: 좀 나이 드신 거의 7, 8세 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0: 네네.
1: 네, 뭐 TV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0: 어, 그래요.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 핸드폰에다가 네. 극동방송 어플 그 다운로드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네.
0: 그거 좀 많이 알려주세요.
1: 네.
0: 그 TV.

0: 안 볼 때는 그 핸드폰 딱 누르기만 하면 라디오가 나오니까.
1: 그렇죠.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네. 극동방송에서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사모님?
1: 없어요. 응? 처음이에요.
0: 없어. 처음이야? 와. 네. 어떤 선물이 있는지 아세요? 새끼라에?
1: 새끼라에 여러 가지 선물이 있던데 목사님 뭐 할까요?
0: 자, 목사님은 운전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고 네. 네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아, 두부밀 담... 예.
1: 저기 주얼리 할게요.
0: 주얼리.
1: 네네.
0: 아, 또 주얼리 하면 이거 목사님이 낄 틈이 없으니까 네. 어,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먹는 거
1: 아,
0: 하나.
1: 감사합니다.
0: 하나 더.
1: 소곱창 드세요, 그러면.
0: 소곱창.
1: 네.
0: 알겠습니다. 주얼리하고 소곱창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아, 운전하고 감사합니다. 있는 우리 목사님께 사랑의 메시지 한번 날려볼까요?
1: 아, 아 네.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평생 잘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갑시다.
0: 아멘. 어, 감사합니다. 우리 강화 미르교회 우리 김인선 네. 사모님. 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선풍기로 더욱더 시원한 여름 나시고요.
1: 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월요일에 한번 도전 사냥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운전하시는 분 빼고요. 아까 사모님처럼 통화 가능하신 분들이 샵 1069 문자나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제가 여기 문자 사이트를 보고 여기서 그냥 마구잡이로 골라서 전화를 드립니다. 찬양 앞소절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주 안에 하면 거기서 있는 나 이렇게 하면은 딩동댕 선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선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우리 방학생들 말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0: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자, 일반 전화로 갑니다. 이번에 0692번. 희지율 노래, 희지율 찬양. 제가 앞부분 살짝 부를 겁니다.
1: 여보세요?
0: 내일 일은
1: 난 몰라요. 하루하루 달아요.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 와우. 아니, 이제 컬러링이 희지율이길래 혹시 이 곡을 알까 제가 살짝 이렇게 두려웠는데 알고 계시네요.
1: 네네, 알고 있었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네.
0: 어느 지역에서 지금 전화 받고 계세요?
1: 지금 평택 쪽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0: 평택에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네네.
0: 일하시는 중에 전화를 받았나요?
1: 네네.
0: 어떻게 일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죠?
1: 제가 이제 배달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1: 민물고기.
0: 민물고기 배달.
1: 네네.
0: 매운탕. 뭐 이런 거요?
1: 네. 아니요. 도소매 하고 있습니다.
0: 예?
1: 도소매.
0: 도소매. 아, 그렇군요.
1: 예, 시장이나 음식점에 납품하는.
0: 그렇군요. 지금 잠깐 네네. 쉬는 시간이세요? 예?
1: 네네.
0: 언제부터 이 방송을 들으셨어요?
1: 저는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때부터?
1: 네.
0: 그러니까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예? 목소리만 들어서 제가 감이 안 오는데. 몇 학년인지.
1: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때부터 30년 동안 상당히 네네. 오래 들으셨네요, 극동방송을.
1: 네, 오래 들었습니다.
0: 어떻게 그 본인 소개 좀 가능하세요? 어디 교회 누구신지?
1: 저는 월산 침례교회 최성현 전도사입니다.
0: 전도사님이시구나.
1: 네.
0: 오늘따라 어떻게 교육자분들하고 이렇게
1: 최성현입니다.
0: 최선형.
1: 최성현.
0: 최성현 전도사님.
1: 네네.
0: 사역을 하시면서 또 평일에는 또 일도 하시면서.
1: 네, 맞습니다.
0: 월산 침례교회.
1: 네네.
0: 아유, 그렇군요.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0: 지금 혼자 계세요?
1: 감사합니다.
0: 지금 혼자?
1: 네, 지금 혼자 있습니다.
0: 문자를 가끔 보내셨나요? 새끼라에?
1: 네, 가끔 보내긴 했었습니다.
0: 가끔 보내긴 했었어요.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네네. 저는 주얼리요.
0: 주얼리 누구 선물하게 사모님?
1: 네네.
0: 저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 다 주얼리를 받으면 하나를 더 드리는 이 비밀 이 비밀을 갖다가. 자, 그럼 전도사님 가정에는 또 하나 더 어떤 거 드릴까요?
1: 유산균 받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유산균. 예. 자, 네. 새끼라 극동방송 30년 들으셨는데 올해 70년이잖아요.
1: 네네.
0: 뭐가 좋은가요? 극동방송 또 새끼라가.
1: 이제 믿지 않는 분들 이제
0: 네.
1: 전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0: 예.
1: 그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네네. 극동방송 알려주시고 예.
1: 네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 일은
1: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재영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극동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찬양 제가 앞 소절 잠깐 부르면 이어서 딱 부르는 분께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근데 지금은 거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주시면은 그분은 당첨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높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찬양으로 제가 도전을 맞아 드릴지 이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0882번 0882번 자, 어떤 곡이 나갈지 어떤 분이 받을지 받자마자 바로 합니다. 받자마자
1: 받자마자
0: 너는
1: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0: 할렐루야.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지금 보니까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가 우리 자녀 목소리인 것 같은데.
1: 네.
0: 맞나요?
1: 네.
0: 같이 지금 자녀랑 같이 있는 거죠?
1: 네. 안녕하세요.
0: 몇 학년이에요, 지금?
1: 3학년이에요.
0: 3학년. 지금 뭐 하다가 엄마하고 지금 전화를 받은 거예요?
1: 응? 숙제하다가요.
0: 숙제하다가 집에서?
1: 아니요. 돌봄센터에서요.
0: 돌봄센터에서?
1: 응.
0: 어디 있어요, 돌봄센터가?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지금? 어느 지역에?
1: 익산이에요.
0: 익산. 전라북도 익산의 돌봄센터에서? 근데 이 돌봄센터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1: 아니요. 선생님도 두나 있어요.
0: 선생님도 있고. 저기 어머님.
2: 네.
0: 어머님이 거기 뭐 선생님이신 거예요?
2: 아니 여기 이제 데려다 주면서요. 예. 제가 차에서 문자 보냈거든요.
0: 아, 차에서 문자 보내고 지금 도착해서 아들이랑 같이 돌봄센터에 있는 거군요?
2: 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랑 함께 이게 지금 제목이 뭔지 아세요, 찬양? 예?
2: 제목이 제가 가사는 아는데 제목이 잠깐.
0: 너는
2: 한장 너머로
0: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예. 오늘 문자 처음 주신 것 같은데. 새끼라에는
2: 그런가요?
0: 네, 예, 맞죠.
2: 네.
0: 방송은 언제부터 본인 소개 혹시 가능합니까?
2: 지금 저기 여기서 기계 제가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0: 아, 그래요. 예, 곤란하면은 괜찮습니다. 곤란하면은.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2: 방송은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0: 네.
2: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이 이제 문자 신청하셔가지고.
0: 네네.
2: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것도 듣고. 이렇게. 네, 이동할 때 자주 들었어요.
0: 이 방송, 이 새끼라라는 방송을 옛날부터 들으셨구나.
2: 네네.
0: 오늘 문자는 처음 주셨고.
2: 네네.
0: 네. 자, 오늘 이렇게 연결됐는데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먹는 거. 아무튼.
0: 먹는 거. 옆에 우리 아들이. 먹는 거 뭘 주면 좋을까요? 응? 불러드려요? 불러드려요?
2: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0: 방화성 김치의 순무 열무 김치, 연어로만 해서 연어회, 더치 커피스토리에서 커피,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OJ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우리 친구가 옆에서 뭐가 있어요? 원하는 게?
1: 아니, 연어 주세요, 연어.
0: 연어? 알겠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활발해지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봐요? 아들이?
1: 아니요.
0: 예?
1: 아니요,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애청 많이 해주시고, 네. 오며 가며 늘 안전운전 해주시고, 자, 다음에 또 한번 또 도전 한번 해주시고요. 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는.
2: 담장 너머로.
0: 담장 너머로 빠든 나무. 알지?
2: 네. 네,
0: 자, 야곱의 축복이 그 가정에게 가득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곡 나누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0: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전해드렸습니다. 3시 25분 전국 생방송 새겨라 도전 찬양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정해서 전화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찬양도 듣고 즐거운 시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제가 이제 여러분 알만한 쉬운 찬양으로 제가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딱 극동방송에 할 말 있다, 김인수에게 할 말 있다 이런 분들 또 더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볼까요? 오늘도 역시 도전이라는 문자가 아주 넘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여기서 눈에 띄는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9113번님에게 하고 있어요. 9113번.
1: 네, 안녕하세요.
0: 대산을
1: 넘어 홍곡에 가.
0: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자, 라디오 옆에 꺼주시고 라디오.
1: 네, 껐어요.
0: 네. 어디에 누구신지 한번 밝힐 수 있나요?
1: 아, 네. 목포에 살고 있는.
0: 네.
1: 목포의 영성교회, 영성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혜숙 집사입니다.
0: 강혜숙 집사님.
1: 네.
0: 목포 무슨 교회요?
1: 영성성결교회.
0: 영성.
1: 성결교회.
0: 성결교회 강혜숙 집사님.
1: 네.
0: 야, 우리 지금 퇴근길이라고 그럼 운전 중이십니까?
1: 네, 차 세웠습니다.
0: 차 세웠습니까?
1: 네.
0: 이 시간에 항상 퇴근하시나 봐요.
1: 네.
0: 하, 퇴근 시간이 너무 좋네.
1: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0: 항상 그럼 퇴근길에 새끼라 들으세요?
1: 네, 항상 이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극동방송은 이렇게 애청하고 계십니까?
1: 38살 때 정도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0: 예.

0: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1: 38살이면은 지금 저 몇 학년 몇 반인지를 몰라서. 예.
0: 5학년 4반이요.
1: 아니 꼭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4학년 초반인가 뭐 아, 얼마 안 된 나이에 꽤 되셨구나 아무튼.
0: 네.
1: 와, 옛날부터 들으셨구나. 목포. 그러면은 목포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5년 넘었 그 정도 됐는데.
0: 네.
1: 꽤 오래 목포 극동 방송을 듣고 계셨네요.
0: 네, 네.
1: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 주셔서. 자, 우리 방송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다. 아니면 누구에게 꼭 내가 이 얘기 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0: 어제가 네. 저희 교회가요. 큰 행사가 있었어요.
1: 네.
0: 네, 큰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30년 넘게 목회하시다가 저희 목사님이
1: 네.
0: 어제 이제 추대식을 했거든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요.
1: 네, 네.
0: 예, 그래서 보내는 입장에서 너무 이제 그 강단에서 내려오시는 그 마음이 이분도 왠지
1: 네.
0: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1: 자, 원로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0: 양성택 목사님.
1: 양성택 목사님께 지금 마음의 편지 한번 보내실까요? 목사님 하면서.
0: 목사님.
1: 예, 예. 자, 목사님하고.
0: 목사님, 그동안 표현은 안 하고 살았지만 항상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도 느꼈고 또 사모님 우리 사모님 항상 지금까지 이 길 걸어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앞으로 이제 더 건강하시고 두 분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혜숙 집사님께서 우리 양성택 목사님과 사모님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나 봐요.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강혜숙 집사님 선물.
0: 네.
1: 어떤 선물?
0: 아,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냥 주셨으면 좋겠어요.
1: 얼른 빨리 빨리 저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예. 빨리 빨리
0: 아,
1: 좀 부탁드릴게요.
0: 예? 네? 그러면은 유산균을
1: 예.
0: 할게요.
1: 예, 알겠습니다. 유산균.
0: 네, 네.
1: 유산균 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하나 제가 드리고 싶네요. 네?
0: 아, 우리 목사님도 그러면은 유산균.
1: 목사님께도 유산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 오늘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네. 우리 양성택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꼭 듣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있었던 일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께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앞으로 계속
0: 감사합니다.
1: 우리 목포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
0: 네.
1: 대산을 넘어.
0: 전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1: 고맙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쉐키나 찬양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께 전화해서 찬양 앞수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면 선물입니다. 자, 특별히 방학이나 무교생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은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써주시면은 이게 당첨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 방학생들, 교회 방학생들, 학교 방학 말고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좀 적어주시면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플 메시지도 환영이고요. 자,

0: 강학생이 지금 도전한 분이 계시네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방학생 꼭 맞추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막 못 맞추시는 분도 계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꼭 맞추셔야 되는데 아, 전화 자 다시 한번요. 3399번님 방학생.
1: 안녕하세요. 통화 어시스턴트입니다. 본 통화는 내용이 녹음됩니다. 전화 거신 분의 성함과 용건을 알려주세요.
0: 자,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셔서 전화한 거예요.
1: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지금까지
2: 지내온 거
0: 그 다음은?
2: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축하드려요. 오우.
2: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네, 주차했습니다.
0: 주차했습니까?
2: 네, 맞습니다.
0: 뭐, 앞부분 뭐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끝까지 했는데, 예?
2: 감사합니다.
0: 지금 혼자 계십니까? 차에?
2: 네, 차에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0: 어느 지역에서 지금 도전하셨어요?
2: 아, 저는 지금 평택에 있습니다.
0: 평택?
2: 예.
0: 아까도
2: 원래
0: 어떤
2: 집은 아산이고요.
0: 아산인데 평택에서 지금 전화를 받고 계시. 예.
2: 네, 맞습니다.
0: 원래 집은 충남 아산.
2: 네, 맞습니다.
0: 본인이 방학생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0: 몇 년 방학생이세요?
2: 지금 한 1년 된 것 같아요.
0: 1년.
2: 예.
0: 그러니까 우리 방학생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정도는 분명히 맞출 것 같더라고. 예? 혹시 모태 신앙입니까? 모태 신앙?
2: 아, 모태 신앙은 아니고 제가 5살 때부터 예, 그 침례로 시작해서
0: 침례도 받고
2: 예, 맞습니다.
0: 교회 오빠 좀 하셨어요? 교회 오빠?
2: 교회 예, 교회에서 그 예. 집사님들이 제가 수원에 있을 때
0: 예.
2: 아산 오기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예. 그 수원에 있는 그 수원 영락교회 예.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0: 아, 예, 예.
2: 거기에서 그 여자 집사님들이 예. 교회 오빠.
0: 교회 오빠 그러니까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때도 생활했으면 교회 오빠 좀 하셨을 것 같아서.
2: 네, 그냥 많이 하진 않았고요.
0: 네.
2: 네.
0: 근데 어떻게 지금 1년 쉬고 계세요? 응?
2: 수원에 있을 때는 잘 저기 출석하고 했었는데.
0: 네네.
2: 여기 아산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정착을 못한 건지.
0: 아, 그래요.
2: 예. 네.
0: 그 마음은 있겠네요, 그래도.
2: 아, 예, 마음은 예, 항상 있습니다.
0: 마음은 항상 있고, 네, 극동방송도 네. 수원 때부터 계속 들으셨고.
2: 네, 맞습니다.
0: 아.
2: 제가 운전하면서도 자꾸 듣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충남 아산에 있는 집 네. 근처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소개를 네. 시켜드릴 테니까 네. 이번 주부터 가는 걸로
2: 네.
0: 약속하시죠.
2: 네, 약속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2: 네, 맞습니다.
0: 자, 축하의 선물 미리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물 드릴까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2: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0: 다 알고 있어요?
2: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고 뭐.
0: 그러면 제가 부를게요. 빠르게 부를 테니까 소곱창전골, 네.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도토리냉면, 유산균, 고급 김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세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2: 주얼리 네, 나중에 저기 아, 저기한테 자매한테 선물하려고.
0: 자매?
2: 예, 아직 자매가 없구나.
0: 나중에 자매라니요? 여자친구?
2: 예, 예, 생기면.
0: 아, 생기면?
2: 아, 예, 예.
0: 아직 미혼이십니까?
2: 네, 아직 미혼입니다.
0: 아니, 뭐 지금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주얼리예요? 예? 그건 나중에 생기면 또 연락 또 도전하세요. 그때 드릴게요. 예.
2: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그 열무김치로 하겠습니다.
0: 열무김치.
2: 또 네.
0: 남자 혼자 사는데 또 열무김치와 순무김치 있어야죠, 또. 응?
2: 네.
0: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0: 아 진짜 나중에 배우자감 생기면은 꼭
1: 네.
0: 연락 주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그때
1: 근데 아직 제가
0: 따끈따끈한 주얼리로 보내드릴게요.
1: 나이가 지금 많이 좀 저기 해서
0: 아, 저기
1: 생각보다
0: 해서
1: 좀
0: 아무튼 그래도
1: 네. 아,
0: 도전해야 될거 아닙니까? 도전. 그쵸?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자,
1: 아,
0: 그리고
1: 연락 예.
0: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1: 네.
0: 교회 가서 이제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자,
1: 네,
0: 저
1: 맞습니다.
0: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시죠.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도우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아멘. 자, 우리 3399번님, 저희가 충남 아산이니까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가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이번 주부터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예배 잘 드리고 배우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꼭 주얼리 받으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1: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0: 고맙습니다. 네, 연락 드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0: 크룩스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전해드렸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부분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사모님도 있었고 전도사님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고 자 이제 방학생들 한번 연결해봤는데 방학생이 또 있네요. 방학생이 도전을 했습니다. 아, 이 도전 받아줘야죠. 받아줘야죠. 4366번님의 도전을 받습니다. 자, 어떤 찬양으로 해볼까요? 어떤 찬양으로? 아,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받자마자.
1: 여보세요?
0: 모든 것이
1: 주님의 은혜.
0: 오, 큰일 났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이고
1: 죄송해요.
0: 모든 것이
2: 응? 따라해 봐봐. 방송
1: 방송?
2: 네.
1: 안 한다.
0: 자, 자 방학생 맞나요?
2: 추가해놨고.
0: 여보세요?
1: 아, 예, 죄송합니다.
0: 4366번님 방학생 맞아요?
1: 네.
0: 혹시

0: 찬양 모르세요?
1: 그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요.
0: 아우 맞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단어가 나왔어. 그 단어가. 아 예. 조마조마했는데 모든 것이 은혜.
1: 아
0: 알죠?
1: 네네.
0: 은혜라는
1: 네네.
0: 단어가 나와가지고.
1: 네네.
0: 다행이네요. 다행이야. 아, 어디세요? 어느
1: 부산입니다.
0: 지역? 부산.
1: 네, 좌천동입니다.
0: 어, 그래요. 사천동?
1: 예. 좌천동.
0: 좌천동, 좌천동. 옆에 어디 예. 뭐 어머니 계시나 봐요?
1: 예,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0: 네네.
1: 엄마, 예, 엄마한테 들렀습니다.
0: 엄마한테
1: 집에요.
0: 갔군요.
1: 예.
0: 엄마도
1: 예.
0: 부산에 계시고.
1: 엄마는 부산에 계시고, 저는 김해 있고요.
0: 김해에서 부산으로 지금 왔군요.
1: 네. 네네.
0: 몇 년 방학이신 거예요?
1: 어, 제가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0: 10년 좀 넘었어요.
1: 네.
0: 그렇구나. 극동방송은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데
1: 네.
0: 어떻게 알고 듣게 되신 거예요? 극동방송은?
1: 아, 엄마 집에 뭐 오면 네. 24시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0: 아, 우리 부산에 계신 어머니가 극동방송 애청자시구나.
1: 네네. 네.
0: 그래서 옆에 지금 듣고 있다가 도전한 거예요?
1: 네네. 네.
0: 그러면은 오면서 가면서도 우리 4366번님도 이 극동방송 좀 가끔 들으시나요?
1: 아니요, 죄송합니다.
0: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할 건 아니고 오늘부터라도
1: 네.
0: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연결이 네. 되고 극동 방송을 알게 되고 들으면 되는 네. 거예요.
1: 아, 예.
0: 하나님께서 우리 4366번님을 너무나도 네.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1: 네.
0: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을 위해서 네. 늘 기도하고 있을 네. 거예요. 하나님께 네. 다시 돌아오게 해 달라고. 맞죠?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꼭 네.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1: 감사합니다.
0: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네.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이 방송 네. 계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네.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0: 어머니랑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1: 예? 네. 안 그래도 엄마 네. 기도 엄마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0: 아유 안 보나마나 어머니가 네. 얼마나 지금 극동 방송 옆에 듣게 하면서
1: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1: 네.
0: 자 우리 선물을 본인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좀 골라 주세요.
1: 아 단백질하고요.
0: 네네.
1: 그러면 단백질하고 네 유산균이야.
0: 엄마가 혹시 유산균?
1: 네네.
0: 엄마는 유산균, 본인은 단백질.
1: 네. 네.
0: 혹시 김해에 네.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아니면 가실 교회가 있나요?
1: 네.
0: 가실 교회가 있어요?
1: 네네.
0: 그러면 이번 주에 꼭 네. 가기를 소망하면서
1: 네.
0: 그 결단으로 저 따라서 한번 네. 기도 한번 하시죠.
1: 아,
0: 저
1: 네.
0: 따라서. 자, 네. 어머니도 옆에 지금 네. 듣고 계시죠?
1: 네네.
0: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자, 우리 4366번님.
1: 네.
0: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어머니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또 생각이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그 김해에 있는 그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 이제 네. 10년의 방학을 끝내시고 꼭 돌아오기를. 네. 기대하고 이제 네. 방송도 꼭 들어주시고
1: 네.
0: 그래서 제가 교회 갔다라는 그 소문을 소식을 네. 꼭 좀 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4366번님 가정에 꼭 임하셔서 그 마음 열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까 남성분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방학을 다 연결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결 안 된 분들은 방송 끝나고 전화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해 주셨는데 다 연락을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다음에도 또 여러분의 도전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예요. 보물 퀴즈.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새끼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극동방송 사랑해 주시고요.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 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믿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교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장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아쉬운 점이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품고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2: 아멘.
1: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십시오. 회한도 있고 후회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이 시간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감사를 붙들고 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능력입니다. 유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가장 큰 능력이고 유익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대접받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 갖고 감사합니다 하면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힘껏 도와줬는데 하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아깝다. 괜히 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대접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모자라다 하지 않고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 맥추 감사절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 앞으로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 그 감사가 능력이 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사님 지난주 본문이랑 똑같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어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되어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결핍 속에 삽니다. 온통 사실 따져보면 나도 따질 줄 압니다. 나도 맹탕 아닙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능력도 실력도 돈도 사실 우리가 가진 재능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몸이라도 좀 튼튼하면 좋겠는데 건강도 따라주지 않아서 온통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관계도 그거 별거 아닌데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 관계도 하나 이루지 못해서

늘 부족하고 모자란 것밖에는 없습니다. 한편 남부럽지 않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오늘 우리는 부족하다 아우성칩니다. 늘 마음이 공허하고 결핍 속에서 늘 공허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쓸쓸해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왜 사람들이 늘 부족하다고만 느낄까요? 왜 모자라다고만 생각할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욕심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점이 꽉 차고 있어서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하고 다른 것과 함께 견주게 하고 나는 자꾸 없나 부족한가 모자란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자란 것만 묵상하고 모자란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 누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일론 머스크? 베이조스 아마존에? 아니요. 아마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부자는 강철왕 카네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얼만큼만 있으면 얼마나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보다 당신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대답에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건 많이가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습니다. 그건 되게 긍정적인 의미고요. 한해 좀 비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행에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조금 더 주세요. 그러며 불행에 쩌든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크게 귀하게 복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을 가져야 하나. 거기 주인공이 농부예요. 파홈이라고 하는 농부인데 이름이. 이 사람이 늘 자기 그 일을 하면서 땅이 부족해. 그랬는데 마귀가 한 번 와가지고 악마가 이 사람을 꼬입니다. 그래 너 부족하지? 너 천 루블만 내기에 참여하면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네가 갔다 온 모든 땅은 너한테 줄게. 그거 할래? 그랬더니 이 파홈이 아 좋다. 그래서 그 내기에 참여합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탁 떠오르자마자 출발. 엄청나게 달려갔겠죠. 그래서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헉헉거리면서 올라갔더니 저 넘어갔더니 더 좋은 땅이 보여. 아 거기까지는 가야 되겠다. 또 가요. 그랬더니 또 넘어갔더니 어느덧 낮이 돼 정오가 돼서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더 좋은 땅이 보여. 안 되겠다. 저기까지만 가자. 그래도 도저히 이제는 시간이 안 돼서 이제는 못 돌아가니 이제는 안 되겠다. 아쉽지만 이제라도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한 3시, 4시쯤 돼가서부터 이제는 막 돌아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기 전까지 도착해야 돼. 출발점에 죽을 힘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파홈을 기다립니다. 저가 어디까지 갔다 돌아오는지 보자. 그랬더니 진짜 저 멀리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오는 그 농부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바로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농부 파홈은 그 자리에서 지쳐서 죽었습니다. 농부의 하인이었던 하인이 자기 주인을 그 땅에다가 그대로 묻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설은 끝납니다. 그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2미터 크기만큼이었다.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욕심껏 살

것이냐?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드려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인생의 차원이 달라진다. 신앙의 차원이 달라진다.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평안하고 부족할 것도 없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윗만큼 부족한 것, 부침과 고난이 많았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모든 온갖 역경 고난을 다 겪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세상 어느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얼마나 가졌느냐, 소유에 있지 않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 지금 AI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1970년대에 나왔던 유명한 책이죠.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의 시대거든요. 현대인의 특징은 뭘 가져야 그 가짐으로써 자기 자신을 증명합니다. 돈을 많이 갖거나 지위를 높은 지위를 갖거나 큰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1억만 있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1억이 있으면 10억이 있으면 좋겠다. 10억만 가지면 됩니까? 10억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10억만 있으면 되든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는 필연적으로 상실의 공포를 낳는다.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잃어버릴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릴 두려움. 집값이 떨어질까? 주식 요즘에 막 올라가는데 막 하루에도 100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주식이 툭 떨어질까? AI가 내 일을 대체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 경쟁 사회에서 뒤처져서 완전히 낙오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가질수록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음에 공허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아니다라고. 내가 타는 차가 내가 아니고요. 내가 사는 집이 내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있는 직장의 지위가 내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내가 학부를 얼마나 가졌느냐가 내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삶의 도구일 뿐이야. 그런 게 만약에 없어진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소유로 살아간 인생이요, 존재로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 소유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되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소유를 위해 살고 있느냐, 존재를 위해 살고 있느냐. 그 존재라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어려운 얘기, 신학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쉬운 예로 뭐예요? 내가 믿음생활하면 일생을 주님 바라보며 더 나은 사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에다가 의미를 두어야지 얼만큼 가졌느냐, 누렸느냐, 내가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점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런 고백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진정한 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은혜가 첫째가 안온함입니다. 안온함. 따라해보세요. 안온함.
여러분에게 안온함이라는 게

않겠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콩깍동딱하고 그냥 속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만족함을 주셔서 안온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믿음이 온누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누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필요입니다. 우리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 바라고 원하는 건 있는데 그게 진짜 옳은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누리 하나님께서 오누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절이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자,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골짜기를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황량한 사막을 건너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만나지요. 그런데 지금 나는 골짜기에 있습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자를 탓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황량해서 목이 말라 죽겠다라고 그냥 갈급해가지고 속상해하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나는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전히 황량하고 황막한 가운데 있고 깊은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나의 구원자가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니 내가 얼만큼 누리고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공급해주심을, 인도해 역사해주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목자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고 그분만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며 승리하는 이 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뭐하러 오는 곳이냐 하면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은혜 반드시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한 구절에도 주시고요, 찬송 한 절에도 주시고요, 하나님 기도할 때라도 내 입술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는 기도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요, 사람을 만나도 은혜가 되고요, 봉사에도 은혜가 되고요, 여기서 그냥 공사하느라 그냥 노가다를 해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 은혜가 과연 그럼 어떻게 정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어느 책을 읽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은혜는 내적인 부요함이래요.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뭔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그게 하나 둘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부럽던 것이 이제는 별로 그렇게 부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조금만 이래도 그냥 팍 떨어서 화가 나던 게 이제는 편안해, 별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좋아서 이것만 따라다녔는데 그거 아니어도 아 이게 탐심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느 순간에 결핍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영적으로 배부릅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을 성경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멀리 있지 않다고요. 여호와 나의 목자 되어주심을 꽉 붙들고 살아가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채워주시는 영적인 부요함, 배부름.

넉넉함. 그래서 진짜 부자는 어때요? 진짜 부자는 부요합니다. 넉넉합니다. 너그럽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 중에 파수교회를 갔다 왔어요. 파수교회는 저 함안군 파수, 함안 면에 있는 파수죠. 꽃감으로 유명한 동네,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 김창구 목사님 1950년대에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했을 때 아마 저 파수교회도 시작이 됐었어요. 최멀종 장로님이라는 분이 함안교회, 월천교회, 파수교회 이렇게 군부교회 이렇게 헌신을 하셨죠. 근데 교인이 이제 없고 시골이니까 또 잘 돌보지 못해서 저 교회가 엉망이 됐습니다. 누가 살아갈 살 수가 없는 곳이 됐어요. 근데 함안교회 목회하시던 현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그곳에서 이제 목회 마지막 그 은퇴하실 때까지 섬겨야 되겠다 마음을 주셔서 거기를 가보니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뭐 다 좋습니다. 뭐 어떻게든지 뭐 텐트라도 치고 사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이 다 깨지고 무너져서 남성교회 우리 회장한테 지방 남성교회 회장한테 이 화장실만 어떻게 좀 손봐줄 수 있겠냐 물어봤더니 가보니 남성교회 회장도 보기 기가 막혀. 그냥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거를 연회 남성교회 홈페이지 저기 단톡방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 우리 지방 연회 장로님들이 십시일반 자기 재능을,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자기 설비하시는 분은 설비하는 대로, 자기 재능 있는 분은 재능 있는 대로 저 무너져가는 교회를 2주 동안 그냥 노력 봉사를 그냥 자기 시간을 다 내가지고 부산에서, 포항에서, 저 의성에서, 저 영주에서 그냥 여기서 아예 숙식을 하시면서 저 교회를 싹 고쳤습니다. 내가 저 교회 가서 목회하시겠다는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난더 대단하게 느낀 분이 사모님이에요. 거길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모님. 거기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렇게들 오셔가지고 다 새롭게 해서 비로소 그래도 지낼만하게 하면서 너무 기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굴에 그냥 고단함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 너무 기뻐. 왜 기쁘냐? 내가 살수 있게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계획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야. 물론 하나님이 파수교회 아니라 파수교회 100배, 1000배만한 교회도 만들고 거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근처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눈에서 목도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져서예요? 많이 누려서예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 되어 주심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넉넉히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다시 한번 또박또박. 네, 단디하시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세상에 어떤 것에서 만족이 없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 안온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거룩한 부자, 성부라고 말합니다.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드릴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함께 도울 줄 아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만족함으로 누릴 줄 아는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되셔서 오늘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백번 천번이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읊조릴 만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이한 구절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0: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풍요로움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득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5-4611번, 055-245-4611번 마산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청소기를 돌리기 전에 바닥을 보면 별다른 더러운 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물질 정도만 청소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청소기를 한 바퀴 돌리고 먼지통을 열어보면 이게 다 어디 숨어 있었지? 할 정도로 많은 먼지가 들어있는데요.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 생각보다 많은 먼지가 쌓여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도 이와 조금은 비슷한 것 같아요.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일하고, 평소처럼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별일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괜히 마음이 무거울 때가 생기죠.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 마음에도 먼지가 조금 쌓여 있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도 가끔은 청소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돌아보고, 찬양을 들으며 숨을 고르는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이 됩니다. 혹시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먼지가 조금 쌓여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정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시간. 7월 13일 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 김충전, 김충만, 김충청, 충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서머 스페셜 은혜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강찬의 돌아서지 않으리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출석 단어가 나갈 예정인데요. 이 출석 단어를 보내시면 체크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는 충전이었고요. 이번 한 주는 다시 live, L-I-V-E, 라이브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출석 단어 live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

는 실크 전문 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썸머 스페셜 기간에도 데일리 미션 계속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월요일 MC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MC 퀴즈. 아, 가끔 이 MC 퀴즈를 왜 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 저희가 이 썸머 스페셜이 아닌 일반 저희가 방송을 하는 기간에는 월요일마다 우리 다음 세대 고민을 알아보고 또 그 고민을 해결해가는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좀 더 가까워지고 다음 세대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MC 퀴즈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 MC 퀴즈 매주 풀어보시면서 아 요즘 MZ들은 이런 말을 쓰는구나 라는 마음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뭐 이런 말을 써 라는 그런 뭐 생각보다는 아 이런 말도 쓰는구나 좀 알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줄임말 퀴즈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을 왜 이렇게 줄이는지 모르겠지만 줄임말 퀴즈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선좌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 난생 처음 들어보셨죠? 이선좌, 이선좌. 이름 할 때 이, 선수 할 때 선, 좌우 할 때 좌. 이선좌. 과연 어떤 말을 줄인 단어일까요? 저는 이 말을 좀 들어봤습니다. 예, 왜 들어봤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 좌 어떤 말을 줄인 단어일까요? 자, 출석 단어와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조수아의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크룩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올여름도 진짜 덥다 진짜 그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극동방송에서 이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들어볼래요?
1: 쨍하고 내리쬐는 여름 폭염

0: 춤을 시원큼 앱으로 FM으로 어디서나 은혜로 러멀 서머 올여름도 극동방송과 함께할래요? 시원한 복음의 소리 서머 스페셜.
1: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주 월요일에 준비되는 MC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줄임말 퀴즈고요. 이선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이선좌. 이름 할 때 이, 선수 할 때 선, 좌우 할 때 좌. 이선좌. 과연 어떤 말을 줄인 단어일까요? 저는 스포츠 경기를 좀 많이 보러 가는 편이에요. 네. 경기장을 좀 자주 찾아가는 편인데,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매하려고 할 때, 자리를 예매하려고 할 때, 이게 자꾸 뜹니다. 에, 속상해요. 네. 이게 자꾸 뜹니다. 이선좌라고 떠요. 네. 과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경기나 뭐 공연이나 콘서트나 이런 거 할 때 사용되는 말인데,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머 스페셜 때도 여전히 당신만을 위한 노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 공장장 미니 PD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같이 남겨주시고 내용을 보내주신다면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드리고 산삼스틱까지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당신만을 위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듣고 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은 히즈윌의 곁눈질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밀,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앙산지를 관통하는 이 족장들 길의 한가운데 위치했어요. 베델보다는 북쪽이고 세겜보다는 남쪽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이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그들의 새로운 거점인 나라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땅의 경내는 오늘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저 위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그 단과 브엘세바 중간 지점에 있는 실로가 거의 가운데쯤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던 이스라엘은 아직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로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느슨한 마치 연합체, 12지파의 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 외 우리도 옛날에는 같은 성씨를 가진 분들끼리 집성촌을 이루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각각의 지파들, 각각의 성씨를 가진 이들이 제비 뽑아서 분배된 땅에 가서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함께 모여 전쟁을 수행한 거죠. 자연히 중심지가 필요합니다. 당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춘추전국 시대처럼 초강대국이 없이 서로들 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여서, 즉 각자 도생에 바빠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 없이 그 땅에 정착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실로에 모여서 함께 제사 지내고 함께 군사작전을 수행했어요. 따라서 실로는 가나안 정착 시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인 수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가 지나간 거죠. 그리고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직전, 여러분 그 엘리 선지자와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그때 그 이야기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누하스가 제사장으로 참전했던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가 중요합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또 그래서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는 일이 생기면서 이 실로의 중요성은 서서히 퇴락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되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자, 특별히 전에 그 전투에서 빼앗겼던, 그러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물고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여와서 안치하자 앞선 그 실로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실로라는 지역의 영향력이 조금 남겨져 있기는 하지만, 남겨져 있는 엘리 제사장의 식솔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곧 사라지게 되죠. 자, 질문하죠.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여정들을 걸어왔나요? 그리고 그 여정은, 특히 이 실로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나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좀 많아요. 잘 들어주세요.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진친 곳은 여리고를 지척해 둔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들을 취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신앙적 선언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길갈에서 그들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또 그동안 여의치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었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대대적으로 행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유월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이 되었어요. 이후 여호수아는 그 길갈에서, 여러분 저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 바로 길갈이 보이시죠? 그 길갈에서 시작해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이후 대부분의 가나안 도시들을 점령하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사사시대가 도래했을 때에도 사무엘은 그 길갈에서 백성들을 재판하거나 치리하곤 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운 곳도 이 길갈이었죠.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초창기의 거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세겜이에요. 어디요? 세겜. 우여곡절 끝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위쪽에 있는 세겜에까지 데리고 올라갑니다. 저 위에 보이시죠? 세겜.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 안에 쫙 세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율법과 저주의 율법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화답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부흥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세겜도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로 여겨지죠. 훗날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이 세겜 땅으로 모은 후에 그들에게 유언하며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게 어디라고요? 세겜. 세겜도 그래서 가나안 시대의 중요한 거점 맞아요. 하지만 그 당시 그 길갈이나 세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어준 것은 단연코 실로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우리 지난주에 헤렘이라 했습니다. 헤렘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땅과 족속들을 심판하고 정복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은 이 실로 땅에다가 성막을 치고 언약궤를 안치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중앙성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두 지파를 제비뽑아 그 땅들을 다 분배해서 각 지파마다 이제 저 땅에 흩어져 살게 하죠. 이후에 흩어져 살게 된 백성들은 한 200년, 3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1년에 세 차례,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되면 이 실로로 모아 다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민족적인 정체성과 유대감을 확인하고 강화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흩어져 살지만 이렇게 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지? 여러분 그게 실로예요. 또 중요한 군사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실로를 사령부로 삼고 전쟁도 치르고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된 이곳 성소에는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자, 언약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들은 이를 법궤 또는 여호와의 궤라고 불렀고 광야 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땅에 언약궤가 있다. 이건 그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실로가 저들의 중심이 된 거죠. 우선 가나안 정착시대가 그랬고요. 이어지는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누구나 실로 그러면 아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가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그 힘을 잃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 본문에서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씀드린 블레셋과 치루었던 아벡 전투가 결정적이죠.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게 된 거예요. 너무 크게 대패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견을 모으죠. 야 우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군대의 맨 앞에 나아가게 하자. 아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결국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 맨 앞에 전쟁터에 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요단강을 그 법궤를 맨 앞에 내세워서 건넜고요. 여리고성도 법궤를 맨 앞에 진격하게 해서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도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앙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형식만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결국 크게 패하고 그곳에서 3만이나 되는 군사를 잃은 후에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맞아.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 소식이 실로에 있던 아버지 제사장 엘리에게 전해질 때 그 엘리 제사장마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바로 이게 실로의 퇴락을 의미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법궤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비극은 계속 일어나요. 바로 그 순간에 남편을 잃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산고 가운데 이가봇이라고 외치며 죽고 말아요. 이가봇이라는 외침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실로는 훼파되고 제사장들 다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에 있던 성서는 그 아래쪽에 있는 놉이라는 곳으로 옮겨지죠. 한편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했던 블레셋은 얼마나 신났어요? 우리가 적군의 언약궤까지 뺏었잖아요. 그 궤를 자기들의 다곤 신상을 두는 그 산당 앞에다 갖다 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산당이 넘어져 다 부서지고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고 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얼른 그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 맡겨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궤는요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영내였던 기리앗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되죠. 저 맨 아래쪽에 있는 그 기리앗 여아림. 이후 그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을 머물어요. 나중에 다윗 왕이 이 궤를 예루살렘 자기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자기 성으로 모시고 가기 전까지 20년을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가 많아요. 그 어간에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더해집니다. 수십 년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쳤던 다윗과 몇몇 소년들이 바로 그 노베 성소에 나타난 거죠. 그곳에는 엘리 제사장의 손자였던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배고팠던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부탁하고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성소에 있는 떡을 얻어먹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까지 얻어서 새롭게 길을 떠나죠. 거기가 노베 성소. 하지만 이 일이 문제가 되어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사울왕은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노베서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흥미로운 건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학살에서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그 아비아달을 또 다른 계열의 종교인이었던 사독과 함께 이스라엘의 공동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그 가문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행위였죠. 아 그러면 다시금 그 엘리 가문의 제사장 그 종교적 리더십이 계승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웬걸요. 여러분 그 아비아달이 한국 사람이었는지 줄을 잘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요 늙어서 그 다윗 왕이 늙어 죽고 그 다음 왕이 세워질 때 권력 다툼이 있었거든요. 왕자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요. 또 다른 왕자였던 아도니아도 그 먼저 손을 들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며 나서고 하는 등등이요. 그러나 결국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요 그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왕자 편에 섰다가 그만 솔로몬의 눈밖에 나고 결국 솔로몬은 그 사독 제사장 계열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저 위부터 내려오던 엘리 제사장 이후에 그의 자녀들 손주들 증손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리저리 갈짓자 행보를 보이다가 한순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바야흐로 실로의 쓸쓸한 퇴장입니다. 자, 결국 엘리 제사장 이후 하나님의 시선은 사무엘에게로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특별히 새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혼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요. 우리 잘 알죠? 미스바로 모이라! 그의 명령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오는데 그곳에 모여 부흥성회를 열고 너희는 그 아스다롯 여신을 그만 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말씀 앞에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결국 블레셋을 물리치죠. 사무엘이 영웅이 된 거예요. 이후 사무엘은 자기 집에 있던 나마를 거점으로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면서 그 어정쩡한 시대의 성경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배움이 반복됩니다. 어디냐? 누구냐? 그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게 해 주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슬프게도 이 사무엘의 자녀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사사직을 이어받게 될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요구합니다. 당신의 아들들 말고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 나라의 중심을 실로나 사사가 아니라 왕에게 두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엘이 만류하죠. 왕제도 안 된다. 폐해가 많아서 결국 너희는 그 왕이 세운 그 모든 일에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나 백성들이 고집부려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결국 하나님도 못 이기셔서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새로운 시대,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나뉜 왕조의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주에 그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할 일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이 수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이 실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늘 이 김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러저런 시름들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실로의 성막이, 아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요, 많은 계명들과 함께 25장부터 성막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얻습니다. 성막, 여러분 잘 아시듯이 텐트로 이루어진 이동용 성소였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언약궤를 두심으로 당신의 임재로 거기 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의 맨 앞에 위치하며 함께 해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던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주셨는지 이 많은 문장들 모두 다 하나님 그분이 주어였어요. 그분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은혜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 비단 광야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드디어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우리가 쭉 살폈던 대로 길갈, 여리고, 아이, 세겜, 실로 차근차근 움직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삶의 중심이 되어주셨어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지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와 언약궤입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랬던 저들의 하나님 중심성이 조금씩 퇴색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 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의 유언 아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선언이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중심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풍토가 바뀝니다. 특히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요, 정신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두 눈으로 목도하고 오감으로 느끼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기쁨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던 세대가 아니라 그 전 세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새로운 세대들은 그 이야기들을 체험한 게 아니라 들어서 안 거거든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결국 그 사사기의 결론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기를 열자마자 2장에서 길갈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안타까이 외친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엉엉엉 통탄하는 거예요. 의미는 분명합니다. 너희들 나 중심으로 살기로 해놓고 어째서 한눈을 팔고 어느덧 너희들 중심으로 그 삶의 축을 옮겼느냐. 여러분 이 질책이에요. 이게 사사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된 나와의 샬롬을 이루라. 여러분 이건 정언 명령이에요. 토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그 샬롬을 반드시 만들어내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포기해버릴 만한 우리 편의 핑계는 없어요. 정언 명령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느덧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는지, 어떻게 길갈과 여리고와 세겜과 실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루어왔는지를 잊은 거예요. 그분에 대한 중심을 잃은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도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어떠한가를 비추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 중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중심입니까? 말은 잘하죠, 우리. 여러분, 실로에서 우리가 도전받는 바는 이거예요. 중심을 놓치면 반드시 위기가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제 묵상하는 거죠. 사사기 17장에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요.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엄마도 되게 부자였고요. 미가도 되게 부자였어요. 돈 중심으로 사는 사람. 어느 날 어머니와 더불어서 은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자기의 신으로 섬기면서 집 안에다가 성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은신상을 갖다 놔요. 여러분 그 당시 드라빔이라고 저런 조그마한 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게 우리 집의 가장 그 성소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사사시대 뭐 이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요. 근데 떠돌아다니던 레위 소년 하나를 만나서 제안을 해요. 야, 너 그렇게 떠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서 제사장으로 일해라. 내가 에봇 옷도 주고 드라빔 우상도 하나 만들어주고 월급도 잘 쳐줄게. 그래서 그 소년이 그 미가의 집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몰려들어와서 그걸 보고 탐을 내는 거죠. 다 빼앗아가면서 그 소년 제사장에게도 말합니다. 야,
너 이 집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랑 함께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어때? 더 나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를 시도하죠.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이 더 폼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출세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래 그럴게 하면서 따라 나서요. 그러니 여러분, 주인이었던, 은신상의 주인이었던 이 미가가 억울하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쫓아오면서 그거 내 거라고 왜 뺏어가냐고 요구하지만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조폭처럼 행동합니다. 너 입 안 다물어? 더 쫓아오면 내 목숨 보장 못해? 협박하면서 가버렸어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정말 혼돈의 시대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거기에는 성직에 대한 이해도, 목회 윤리도, 인간적인 의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 더 준다니까, 더 출세시켜 준다니까 하나님이고 우상이고 전혀 안중에도 없고 고민도 없이 행합니다. 결국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맺어져요. 같이 읽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중심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렸어요. 물론 형식은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은신상 갖고 여호와라고 불렀을지도 몰라요. 엉터리죠. 그 이야기는 은신상 이야기도 나오고요. 드라빔도 나오고요. 뭘 믿는 것 같은 껍데기 형식들은 자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선배, 신앙의 유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행하고 또 이용합니다. 그러니 향방이 없을 수밖에요. 늘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인생을 걸만한 소명이나 명분도 없어요. 오직 자기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만 남습니다. 그 이익을 위해서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속이고 우미나 시키고 심지어 이용하고 혹세무민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고 있는 듯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질문했어요. 여러분도 질문하세요. 왜 이 시기에 김해제일교회 김 목사를 설교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건 이 시기에 필요한 김 목사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뭐 아멘을 하시든 안 하시든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김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용 쓰고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들은요, 사역자들은요, 저는요, 각각 자기의 상, 하나님과 그날 계산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뭘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에게 했던 적용인데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유리함을 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성을 취하느냐,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목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건 하나님 중심성을 취하느냐, 나에게 유리함을 취하느냐, 그때 제대로 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거점 실로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시대에 있었던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 또 떠돌이 레위 소년, 그리고 깡패 같았던 단지파 사람들의 이 모든 기막힌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 되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리함이 하나님 중심성을 대체하는 순간 여러분은 반드시 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함이 하나님 중심성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극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사회는요, 이런 일이 끝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반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중심성을 찾느라고 종교개혁을 진행한 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리고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헤렘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헤렘을 수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슬슬 아간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니 나중에는 대놓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함께 거했고 그들의 신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해요. 왜요? 유리함 때문에 하나님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이 아니라 유리함을 선택했다니까요. 야, 우리랑 다투지 말자. 우리가 농사 가르쳐줄게. 우리와 전쟁하지 말자. 우리가 너희들의 가난 정착을 도와주고 나무도 해다주고 물도 길어다 줄게. 실은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세련되고 아는 게 많잖아 라는 말에 넘어간 거예요. 맞습니다. 가나안의 것들은 광야에 있던 40년 동안 있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저들이 40년 내내 먹던 만나, 그 단조로운 음식에 비하면 가나안에서 먹게 되는 음식들은 고급 뷔페처럼 보였을 거예요. 옷은요, 집은요, 번쩍이는 장신구는요,
지난주에 아간을 보셨죠? 두 말할 필요가 없어요.

0: 가난의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타협을 시도한 거예요. 그 유리함 때문에 하나님 중심성을 경시했어요. 그게 위기였고 그게 타락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완수치 못해요.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이죠. 물론 그 땅에 들어가 살기는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헤렘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때부터 보세요. 그들은 그날 이후에 지난한 역사 속에서 바로 그날의 선택, 그날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결국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는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시대에 이스라엘이 범했던 실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성을 놓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니까 뭐 괜찮아 보여요. 그러자 타협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야야 죽이지 말고 일이나 한번 시켜보자. 우리 좀 쉽게 가자. 지혜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의 길이었죠. 이제 마지막 본설교의 결론과 적용입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선명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가나안 정복과 정착시대에 이어진 사사시대에 있던 이야기들의 거점 실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제가 오늘 중심 또는 중심성이라는 말을 한 100번은 쓴 것 같아요. 실로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된 거점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 장소가 중요한 곳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 그분이 거하셨던 언약궤 때문에 중심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었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자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중심성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거점 실로를 묵상하며 우리가 최종적으로 질문하며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논점은 틀림없어요. 이거예요. 오늘 나는 과연 여호수아처럼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미가라는 사람이나 레위 소년처럼 엘리 아들들처럼 사울왕처럼 내 삶의 유리함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정답을 알려드리죠.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인생이요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동의하시죠? 내 생각대로 딱딱 아기가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뿐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성이므로 그것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선택하셔서 오늘 그 어떤 어정쩡함들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4-3411번 김해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극동방송 극동포럼을 맡고 있는 조우성 장로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1: 우리 극동방송 창립 이전에는 우리 지역의 기독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희박했었죠. 그러나 극동방송이 이제 개국됨으로 우리 기독문화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대중화되었다. 나 그런 것이 가장 우리 극동방송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아주 귀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 평소에도 창원 극동방송을 자주 홍보하시나요?
1: 그렇죠. 이제 뭐 우리 그리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만 켜기만 하면 차만 시동 걸기만 하면 극동방송이 울려 퍼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그런 그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이 설립될 당시의 기억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우리 창원 극동방송이까지 역사는 정말 참 눈물겨운 역사이죠. 이 지역의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이 방송 설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그 기도의 결실이 사실은 방송의 허가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방송의 허가가 나고 또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 함께 동참해서 오늘의 이 극동방송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극동방송의 방송국을 볼 때마다 그 감격이 새롭게 묻어나고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어려있다. 기도가 숨어있다. 그런 역사가 서려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미디어 이렇게 시대이다 보니까 극동방송의 전파라고 하는 이 매체의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다양한 매체, 이 미스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어떻게 또 선점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극동방송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피아워십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합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첫 곡 피아워십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MC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선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름 할 때 이, 축구선수 할 때 선, 좌우 할 때 좌, 이선좌. 과연 어떤 말을 줄인 단어일까요? 힌트를 좀 드리면 콘서트나 경기, 뭐 공연 등에 많이 사용되는, 특히 인터넷 예매할 때, 좌석 예매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라이브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이네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0: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감각기관인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풍성히 누리셨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난청의 원인 중에 돌발성 난청과 귀의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이란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청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노년에 올 수 있는 전반적인 난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은 세월이 감에 따라 퇴화를 겪게 됩니다. 뇌신경도 퇴화되면 기억력 감소와 판단력 감소가 올 수도 있고 운동신경의 퇴화로 인해서 행동의 부자연스러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시신경의 퇴화로 시력도 나빠질 수 있고요. 이런 과정과 마찬가지로 청신경도 퇴화를 겪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난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노인성 난청의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자연스러운 신경의 퇴화가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년에는 이런저런 질병으로 약물 복용을 많이 하게 되어 그 약물들이 귀에 독성을 일으켜서 노년 난청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인성 난청 또는 노년 난청의 특징은 소리의 크기 자체를 잘 못 듣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의 분별력까지도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감자라고 말하는데도 맘마처럼 듣는다든지 공이라고 말하는데 돈이라고 듣는 등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로 듣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노년 난청을 가진 분들은 집에서 TV 볼륨을 자꾸 올리거나 상대방에게 자꾸 뭐라고 하면서 되묻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모든 대화가 웅웅거려서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소리는 어느 정도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겠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서 교회 가기가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잘 못 알아들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교제에 두려움을 느껴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적 침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성 난청의 치료에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성 난청을 가진 노인들은 자신의 난청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잘 못 알아듣는데도 알아듣는 척하거나 대화를 기피하거나 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옆에서 잘 관찰을 해서 노인성 난청의 유무를 확인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냥 늙어서 그렇거니 하면 앞 시간 말씀드렸듯이 고칠 수 있는 병을 놓칠 수도 있고 방치를 하면 소통의 두려움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소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라고 의심이 들 때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그 대책을 세운다면 환자분의 삶의 질은 많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를 통해서 청력의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노인분들께서 새로이 사회생활을 통해 관계 회복이 되고 활력을 되찾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참 좋은 세월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전에는 보청기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난청인 줄 알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귀가 어두운 채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보청기 가격도 많이 낮아졌고 만일 청각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청기 제작에 대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회복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0: 환자에 대해서 의료보험재정으로 보청기 지원이 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 기준이 있습니다만 꼭 확인을 하셔서 보청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울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청력의 회복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난청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였습니다. 샬롬.
1: 은혜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한국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시원하니 좋구나.
1: 현재 시각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혈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이스라엘 워십의 You Are Good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MC 퀴즈 정답을 발표를 해드릴 시간이죠. MC 퀴즈 오늘 문제 줄임말 문제였는데요. 이선좌는 과연 무슨 뜻의 단어였을까요? 이선좌 공연이나 뭐 콘서트 이런 데서 많이 쓴다고 했었는데요. 정답은 바로 이미 선점된 좌석입니다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이미 선점된 좌석입니다. 인기가 많은 경기나 인기가 많은 콘서트, 공연 등을 이제 예매하려고 하면 정말 그 시계를 켜놓고 땡 하고 빡빡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미 선점된 좌석입니다 라고 들 때가 많은데 이 말을 줄여서 우리 MZ 세대 친구들이 이선좌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살짝 조금 지난 말인데 어쨌든 이선좌 이미 선점된 좌석입니다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선물 당첨자는 내일 이 시간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한 곡 만나보죠. 아이자야 61이 찬양합니다. 비전 홀리 포레버.

0: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메일과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요. A4용지 2장 안팎 분량에 여러분과 극동방송의 추억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0년 동안 꼭 아니더라도 극동방송과 어떤 행복한 기억이 있으셨는지, 또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1069번으로 수기 두 글자 보내주시면 어떻게 접수하실 수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을 하셔야 하는지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케스트라 연주로 찬양 한 곡 만나보죠. 이 세상 험하고.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키즈벤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포산 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1년의 절반의 시간을 보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1학기를 거의 다 지나온 지금 우리의 마음엔 다양한 감정이 섞이게 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라는 마음, 생각보다 내가 이룬 게 없다라는 마음, 또 나름대로 준비한 것들을 잘 이뤄냈다라는 마음, 다양한 마음들이 공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쉬움, 조급함, 어떤 심의 갈망들이 우리 안에 교차하게 되지요. 열심히 달려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버티기만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더라도 오늘 이 순간까지 온 것만으로도 잘 해낸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적표나 결과를 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믿음의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이번 학기, 올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친구들과 지낼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캐묻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검, 중간 점검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멈춤입니다. 방향을 확인하고 마음을 정비하고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쉼표이지요. 혹시 이번 학기 동안 지쳐 있었나요?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힘들었나요? 의욕은 넘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구할 시간입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지친 이들을 위해 언제나 새로운 힘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쳤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앞만 보며 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걸음을 맞춰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잘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다음 걸음을 하나님과 어떻게 걸어야 할까? 이 질문들로 우리의 삶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불안도 내려놓고 나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라. 그렇게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나온 시간을 회복의 이야기로 바꾸시고 다가올 시간을 소망의 이야기로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 질문들, 돌이킴들, 기도의 시간들을 가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0: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선교적 삶을 사는 자원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선교적 삶을 위한 한 핵심적인 자원은 성령입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는데요. 톰 라이트 박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20장을 로마서 8장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다른 문체와 양식으로 된 이 두 장은 아주 많은 복음을 풍성하고 빽빽하고 꽉꽉 눌러 넘치도록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 구절 외의 다른 구절은 영원히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중요한 두 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도입부에 맨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절부터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반복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반복할 때는 중요한 무언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은 톰 라이트 박사의 해석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보더라도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인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새 창조의 첫날을 여신 예수님께서 이 새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본문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계에 대해서, 종교계에서 조금이라도 종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핵심적인 구절이라는 걸 다 인식하거든요.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나오고 여기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이 나옵니다. 선교적 삶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죠. 정말 생생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인용했습니다만은 톰 라이트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후기 근대주의 문화 속에서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부활절 이야기의 요점이 지난주에 슬픔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을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후의 삶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하겠죠.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즉 성경에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 생활이나 증언과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 이 이야기가 그는 즉 요한은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완성된 창조사역과 아들의 완성된 구속사역은 결국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19절 이후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소명과 훨씬 깊이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후에 삶이 있고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죠. 당연히 우리 이미 지지난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이러한 구절을 보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소명과 훨씬 깊이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창조 세계의 선교적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성령은 오순절날 교회에 주어졌는데 그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오순절까지 임시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이게 한 의견이고 다른 의견은 오순절날을 바라보면 사실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본문의 핵심은 안식을 첫날 새 창조의 첫날을 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그 선교적 사명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해 그 자원으로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큰 두 번째, 신약시대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뉴 카비넌트. 우리 흔히 신약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신자잖아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구약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새 언약을 세우실 텐데 이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 산에서 세운 구 언약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구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하셨잖아요. 구약을 보아도할 수 있고 고린도서 3장 3절도 그거 말하고 있죠. 그런데 새 언약은 구약과 다르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좋은 한 구절이 고린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에 보면 이렇게 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It is God.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다음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약과 다른 특징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성취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다 성령을 하시는 거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써 그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의 그 예언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써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등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심으로써 그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의 그 특징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써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약 새 언약을 성령에 관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은 새 언약의 특징을 한마디로 성령에 관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신약 새 언약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콜론이 있는데 새 언약은 이런 뜻입니다. 새 언약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새 언약을 한마디로 영에 의한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영이란 단어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근 세 번째,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분야. 오늘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핵심적인 자원이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의 자원인데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령과 관련해서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두 분야는 하나는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분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분야의 조화와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은 서로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왜요? 성령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그 둘이 서로 분리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혹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요점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둘이 분리돼서 나타나면, 즉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없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하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들은 나타나는데 삶은 전혀 안 변합니다. 삶의 태도, 가치, 성품의 변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겁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 말은 유익을 끼치기 위한 거라는 거잖아요. 빌드업, 교회를,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기 위함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은사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는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인데요, 그 외 모든 은사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가 분리되게 되면 교회의 유익을 끼치도록 되어 있는 은사가 오히려 교회의 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네 번째,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의 교제는 정확하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이거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면 똑같은 걸 말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말하죠. 5장 16절에서 25절인데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까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까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어서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난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이 다 명령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들이 다 현재형입니다. 동사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에는 시제가 시간적인 면도 있지만 행동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재형은 시간적으로는 현재고 행동의 종류는 지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한마디로 줄이면 지속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의 의미를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 주석을, 갈라디아서 주석을 쓴 닥터 T. 조지가 아주 잘 말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나눴어요, 이 구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도 오늘 전반적으로 복습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참고로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 주석 시리즈는요, 미 남침미의 교단 학자들이 쓴 주석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바울의 영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얼마나 잘 표현합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신약성경에 말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기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정말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큰 다섯 번째.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도 필요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되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더 어떻겠습니까? 제가 일터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배워가면서 같이 나누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터사역에 대한 책들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건 중요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어느 책이냐면 우리나라의 제목이 일터사역이라는 책이고요. 오스 힐만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저 책입니다. 오스 힐만 이렇게 말합니다. 일터의 증인이 갖춰야 할 자질 네 가지로 드는데요.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직장인이 되려면 이 네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저 책 4장에서. 그러면서 그 네 가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 자질, 탁월한 업무 능력.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은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터 사역의 핵심은 탁월함이라니까요. 탁월한 업무 능력.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탁월한 업무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탁월한 업무 능력. 두 번째 자질, 순전한 인격, 인품, 정직성, integrity, 매우 중요하죠. 세 번째, 사랑과 섬김, 이건 자세를 말하겠죠. 그 인품에서 나온.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사는 핵심적인 방법이 사랑의 섬김의 방식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네 번째 이렇게 들어요. 네 번째,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언급 안 하는데 이 부분을 그걸 잘 표현했더라. 표적과 기사.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자질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 70쪽 71쪽에서요. 일터의 증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초대교회는 지식이나 윤리, 봉사만으로 주변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해왔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첫날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그 새 창조의 그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인데 모든 성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자원으로서 성령이 필수적인 자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더 성령님과 동행하고 더 성령의 능력을 힘냈는데 자라나야 될 절실한 필요가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더 깨닫게 되길 바라고 자라나길 바라고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보면서 이 오늘은 전체적인 그 그림, 윤곽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살펴갈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잘 나눠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포도나무 지체들이 잘 무장되고 자라나서

0: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선교적 삶을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에 더 놀랍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2: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은 버스나 기차같이 공공의 대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뜻하죠. 그래서 발전한 나라일수록 이 공공서비스, 대중교통이 촘촘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철도는 곳곳에

0: 곳곳에 꽤 많이 부설이 돼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다양한 노선의 철도가 놓여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버스 등의 운행은 잘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다 보니 수요도 많지 않고 그나마 부설된 철도 이용도 어렵고 또 시설도 노후화돼서 이동하는데 수일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지방에 사는 가족이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북한에 낙후된 대중교통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중교통이 열악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한의 교통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지방 교통난 때문에 부모가 위독해도 심지어 사망해도 찾아갈 엄두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1: 네,
2: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북한 황해도와 함경남도 사이에 교통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2: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2일 전해진 것인데
1: 네.
2: 지난달 중순경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60대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황해도에 사는 딸이 뭐 부모 사망 부고를 듣고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 네.
2: 그 이유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출발을 해도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2: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 우선은 이 60대 부부는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걸까요?
2: 네, 소식통에 따르면 평소 생활이 어려웠던 60대 부부는요, 황해도에 시집가 살고 있는 딸이 연락 오기를 오시면 딸 20km 정도는 챙겨드리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1: 네.
2: 예, 군인에게 시집가서 황해남도에서 정착한 딸 집에 가기 위해서 노부부는 함흥역에서 열차로 출발했는데요.
1: 예.
2: 그러나 이 열차가 바퀴가 탈선하는 사고를 당하면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친정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이 딸은 사고 소식을 듣고 엄청 자책을 했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습니다. 이 부부의 딸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어려운 친정 부모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1: 네.
2: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딸은 부모를 돕기는커녕 마지막 길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1: 네.
2: 것입니다.
1: 그런데 이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2: 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 예.
2: 딸이 사는 지역은 황해도의 산간 지역이고요.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1: 네.
2: 그리고 역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도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요.
1: 네.
2: 이 어려운 상황을 남편이 근무하는 군부대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또 기차역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또 친정까지 가는데 그 기차 상황이 최소 3일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산 넘어 산이고요.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다른 것입니다.
1: 예, 북한이 뭐 남한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고는 해도 또 산간 지역이라고 해도 그렇지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게 사흘이 넘게 걸린다. 북한의 교통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교통 사정을 좀 보면
1: 네.
2: 이 평양 등 대도시에 교통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나 산간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고요. 또 장거리 이동은 대부분이 기차에 의존하고 있는데
1: 네.
2: 기차를 타려고 여기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1: 네.
2: 이 때문에 부모가 유독하거나 또 사망해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북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참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북한 대중교통 상황도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조금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예.
2: 자, 이번 사건은 열악한 북한의 대중교통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북한 내에서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안타까운 문제는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겁니다.
1: 네.
0: 두 번째로 볼 것은 북한의 대중교통이 열악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으로 전력과 연료가 부족하니까 대중교통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1: 예.
0: 또 북한의 시장이 활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자,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북한 경제력이 올라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1: 예.
0: 세 번째로는 북한의 평양에는 지하철, 기차, 또 무궤도 전차, 전차는 전차인데 궤도 달리는 전차가 아니고
1: 네.
0: 무궤도 전차, 택시 등 교통 환경이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는 일도 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지방의 대중교통은 정시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정시성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 이유는 경제력도 약하고 에너지난도 있지만 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속도가 느리고요. 또 시설이 노화된다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언제 고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북한의 동포들은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차여행도 정기사정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몇 시간 거리를 며칠씩 걸려서 가기 때문에 기차여행을 하려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떠나야 되는 그 정도 사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번째로 볼 것은 공공대중교통이 재기능을 못하자 이제 등장한 것이 개인시설 교통수단입니다.
1: 네.
0: 일명 서비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비스와 자동차의 줄임말입니다.
1: 예.
0: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중고 트럭이나 버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물자를 전국으로 실어나는 그런 그 교통이 이 서비차인데요.
1: 네.
0: 이것을 통해서 돈주들이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정부가 사설교통 활성화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북한은 외부 소식을 철저히 통제하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처럼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소식을 전하고
1: 네.
0: 또 한류 드라마 K컬처의 유입으로 외부 소식이 북한에 전달되면서 북한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1: 네.
0: 북한 정권이 뭐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조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 속도가 더디고 또 말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인데 사실상은 유일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유일독재 체제 때문에 북한의 발전이 어렵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북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석과 또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또 가족이 상을 당해도 찾아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중교통이 발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도 중국도 베트남도 이렇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이 40여 년 전부터 경제상이 어려워지고 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회복도 되지 않고 대중교통도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처럼 대중교통이 더 좋아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유일지배체제에서 벗어나서 인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남한으로의 교통도 중국과 러시아의 교통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좋아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북한 바라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 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위대하며 당신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십니다. 이렇게 크신 당신에게 사람이 감히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을 짊어지고 죄악을 가득 안은 이 인간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당신께 죄를 범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당신을 찬양코자 합니다. 부스러기에 불과한 제게 주님을 찬양코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일깨우지 않고서야 제가 어찌 찬양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어거스틴의 고백만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마음이 생기는 시간, 찬양하는 마음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월요일 순서 출발하시죠.

세 곡의 찬양으로 월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고백한 기도문으로 출발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정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찬양, 어디서 어떻게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도 문자 보내주세요. 신청곡이 떠오르실 때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찬양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가 열려있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과 그리고 다양한 축하 메시지, 위로 메시지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사연 함께 나눌게요. 9728번님께서 출석 체크해요 보내주셨어요. 퇴근길에 교회 뒷마당에서 쉬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3760번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응답하는 그 일에는 순종이 어찌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에도 주님을 따르도록 용기를 주시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준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치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들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계속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신청 찬양 3760번님의 신청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듣고 오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그분을 향한 신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330 계속해서 이곳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과 기도 제목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957번님이 신청 찬양 보내주셨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잠시 뒤에 듣고요. 그리고 5057번님께서 큰 병원으로 조직 검사하러 가신다고요. 평안한 마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8845번님께서도요. 갑상선 정기검진이라 병원 갔다 왔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오고 가며 극동방송 듣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행복해서 행복 찬양 신청하신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 머무시길 축복하면서 신청해 주신 찬양 두 곡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2957번님의 신청 찬양이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듣고 오시죠.

순종은 희주윌의 찬양 들으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리컬러의 주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월요일 순서를 함께 하셨어요. 새로운 한 주간 또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찬양한 모든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하루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으로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이 끊이지 않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축복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십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두 가지 정신을 흥사단원들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신은 애기애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가르쳤던 얘기고요. 두 번째 정신은 정의 돈수, 습관을 갈고 닦으면 성품이 된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요. 나라의 독립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정신이지만 흥사단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자금의 90%를 지원했을 정도로 독립의 주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6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으며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지혜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마칠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갈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좋은 성품, 좋은 습관을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직장인 대상 설문에서 현재 번아웃 상태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89%였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은 한 번쯤 다 타버린 적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4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우리는 더 왜 강하게 못 타오르나 자신을 탓하지만 주님은 그 작은 불씨를 소중히 감싸 안으시며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첫 곡입니다. JS의 You Still Love Me 띄워드립니다.

번아웃의 가장 큰 원인은 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지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리듬입니다. 나무엔의 쉼, 원웨이 싱어즈의 나의 등 뒤에서 띄워드립니다.

다 타버렸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 오늘 밤 여러분의 심지에 다시 불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은 다 타버리기 전에 더욱 주님을 의지합시다. 끝곡으로 꿈이 있는 자유의 하연이에게 기프티드의 시간은 흐르고 들려드립니다. 전혜권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창세기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아버지가 실수한 것이려니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며 말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다른 아이가 맏아들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를 마다하며 말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도 안다. 므낫세도 민족을 이루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더 크게 되고 그의 후손은 민족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는 두 아이에게 축복했다.

0: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분명하게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내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네가 네 조상의 땅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는 형제들 가운데 첫째나 다름없으니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산등성이 땅을 네게 선물로 준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내게로 모여라. 장차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다 함께 와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르우벤, 너는 내 맏아들, 나의 힘, 내 산에 다움의 첫 번째 증거. 너는 영에도 절정이고 힘도 절정이다만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더 이상 정상에 있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한 통 속, 걸핏하면 합세하여 싸움을 건다. 나는 그들이 꾸미는 복수극에 끼지 않고 그들이 모의하는 격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홧김에 사람들을 죽이고 내키는 대로 소들을 베어버린다. 곧비 풀린 그들의 노여움, 무분별한 그들의 분노에 화가 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쓰레기와 함께 내던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색종이 조각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흩뿌릴 것이다. 너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네 손가락이 네 원수들의 목을 누르고 네 형제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유다, 너는 젊은 사자다. 내 아들아, 너는 짐승을 잡아먹고 힘차게 보금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백수의 왕 사자처럼 웅크린 그를 보라. 누가 감히 끼어들어 그를 방해하랴.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통치자가 오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유다는 지휘봉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단단히 메고 순종 나귀 새끼를 튼튼한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고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즙에 빨 것이다. 그의 두 눈은 포도주보다 검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자리 잡고 살며 배들의 안전한 항구가 되고 영토는 시돈과 맞닿은 곳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가축우리 사이에 웅크린 튼튼한 나귀다. 그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처럼 일하게 되었다. 단은 자기 백성을 위해 정의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자기 몫을 톡톡히 할 것이다. 단은 풀밭 속의 작은 뱀, 길가에 숨은 치명적인 뱀이다. 말의 발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거대한 사람을 떨어뜨린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48장 17절에서 49장 1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3: HLD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5: 알려드립니다.
6: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 넓은 바다 앞에 설 때, 문득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던 스미스가 부른 How Great Thou Art 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죠. 내가 너무 작다는 감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놀라움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압도되면서도 그분이 왜 이 작은 인간을 돌아보시는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아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그분의 크심이 우리의 작음을 채워주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작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찬미가 부른 말씀 많이, 장근이의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빈들에 따라가고 싶어요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Phil Wickham의 Hymn of Heaven, 그리고 폴 벨로시와 크리스 맥클랜이 함께한 Open the Eyes of My Heart, 이스라엘 휴튼의 I Surrender All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꽉 찰 때가 있죠. 해야 할 일, 신경 써야 할 사람, 걱정되는 것들. 그런데 잠깐 하늘을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죠. 예배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멈추고 그분의 크심 앞에 서는 것, 내가 오늘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는 것. 그렇다고 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닐까. 오늘 밤도 그렇게 잠깐 멈춰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주의 나라, Isaiah 61의 삶의 예배, Anointing의 예수 피를 힘입어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지난주와 이번주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특별히 이번주는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오늘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안의 소망입니 박신호와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이성신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서머 스페셜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의 삶에 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조명했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눈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처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나누기 전에 오늘의 말씀 또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기쁨과 평강 그리고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열매겠죠. 희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저런 말을 하나님께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별그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인 기쁨을 가진 자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런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바라볼 때 습관처럼 그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 같은 조건들을 먼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노력이나 그가 가진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를 향해 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웅재의 그 나무 아래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연약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범키의 주님 말씀하시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설희의 이 길을 가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영안의 좁은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델라의 참 아름다워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밴드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imply For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For Him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하은의 주님의 보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뒤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내 이름이 불렸으면 하는 그런 때도 지낼 수 있습니다. 정신없는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나를 찾고 있니? 나를 의지하고 있니? 그런 마음으로 상규나 또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는 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가야 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도 또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잠에 들었다가 깨우셨을 수도 있고요. 또 내일의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께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전능하신 존재가 맞니? 너의 삶을 이끌고 주관하는 걸 너는 신뢰하니? 라는 그런 마음으로 상균아 라며 저 또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북녘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뿐만 아니라 저 북녘의 영혼들을 향해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들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조선족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하고요. 더불어서 또 외부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면 지금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외부의 소식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간추린 소식과 더불어서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윤아 자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만남 간증의 시간인데 제가 거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
1: 저는 제 탈북을 돌아보면 네. 어쩌면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맞아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
0: 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살다 보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윤아 자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 아멘.
0: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계실 텐데 동남아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하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셨어요.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테스트 한 번에 통과했거든요. 와. 100점 만점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도 후라이를 잘 치는 거예요. 저를 먼저 안 보내는 거예요.
0: 오.
1: 저 통과했는데.
0: 통과했는데.
1: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저희가 11명이 올 때 5살짜리 여자아이도 같이 왔어요.
0: 네.
1: 엄마 찾아서 오는 아이. 제가 그
0: 엄마랑 같이 온 게 아니라
1: 아니고 엄마가 먼저 한국에 오고
0: 그 아이를 데리고
1: 큰 이모가 데리고 오는데 큰 이모가 이 한족 그런데 팔려가서 살다가 이제 도망 나오면서 엄청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아이고. 자기 몸도 겨우 걸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그 5살짜리 애를 그 아이 먼저 보낸다고 마당에 세우고 또 이런 70대 노약자분들 임산부 아프신 분들을 세웠더라고요.
0: 먼저 보내려고.
1: 제가 그때 눈물이 탁 터져 나오면서 아 이분들의 사랑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저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믿게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보다.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막 바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성경 내가 잡아 떼야 되겠다.
0: 네.
1: 그 생각을 하고 그 후로 제가 한 4개월 머물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두 번을 통독합니다.
0: 와.
1: 진짜 완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으신 거죠.
0: 네.
1: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때예요. 돈 벌 걱정 없죠. 인간관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0: 네.
1: 하나님 말씀만 읽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0: 이야.
1: 그래서 그때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 눈만 감으면 보여주시는데
0: 네.
1: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뜨고 싶지 않더라고요.
0: 오.
1: 네, 새벽 기도하는데 그냥 네네 보여주세요. 막. 아니,
0: 그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부모님과 오빠를 봤다는
1: 보여주셨어요.
0: 그쵸?
1: 네, 네. 그 책에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오빠랑 부모님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도 사투리로 일 없어.
0: 야.
1: 네, 일 없어.
0: 괜찮다는.

0: 일이에요.
1: 일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앞만 보고 웃으면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라. 그 전에 저분 눈을 뜨라고 하셨어요. 근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앞에서 몇천 명의 영접공들이 영접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하얀 불찌들이 막 불이 보글보글보글. 그 눈을 딱 뜨면 제가 실명될 것 같더라고요. 그 빛에 눈이 멀어서. 못 뜨고 있으니까 그럼 뒤를 돌아보라 해서 제가 그 환상 속에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하늘은 새까맸습니다. 까만데 땅은 금바다예요.
0: 오.
1: 금가루가 거죠. 번쩍번쩍한데 그중에 세 사람이 금사포를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듯이 꿇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확인이 안 됐죠. 아주 나중에 제가 탕자루 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나야 너 그때 그거 기억나니? 다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때 그게 너희 아빠 엄마 오빠였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땅에 엎드려 벌벌 기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고.
0: 유나 자매가 그런 간증이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서의 네.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1: 오자마자 그냥 돈의 영에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믿은 거는 그때 몸 아프게 하셨을 때 2016년
0: 네.
1: 그때가 아마 저는 진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서부터라고. 그전에는 나일롱이었어요.
0: 저는. 네,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지 10여 년 지내오면서 우리 유나 자매는 우리 하나님을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1: 저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면 그 렘브란트의 탕자 그림. 그 탕자의 그림을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실 텐데 그 탕자를 끌어안았을 때 아버지의 손을 보면 하나는 여자의 손 하나는 남자의 손이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를 그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0: 네.
1: 북한에 2,500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은 김부자에게 세뇌돼서 저러고 있지만 에스겔의 뼈골짜기입니다.
0: 그럼요.
1: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2,500만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0: 그럼요.
1: 능히 행하실 하나님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시는 분인데
0: 아멘.
1: 저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0: 아멘.
1: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집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0: 네.
1: 또 영원한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뭐 어떻게 한마디로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죠 전부. 예.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김부자품을 떠나면 못 산다는 저는 그거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요. 정말 구품을 떠나서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0: 네. 네.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 정유나 자매가 최근 몇 달 안 됐습니다. 목숨을 건 갈증 자유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1: 저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0: 네. 네.
1: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즘 책을 잘 안 읽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원고 분량에서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0: 네.
1: 3, 4시간이면 다 읽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면 말로 간증보다 1,000배는 더 은혜 받았다. 정말 글로 이 책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시는 게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느낄 수 있었대요.
0: 야.
1: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대요.
0: 저는 사실은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을 저도 유튜브나 곳곳에서 들었는데 다 안 담긴 것 같아서
1: 네.
0: 저는 바라건대 뭐 2편, 3편이 나오기를.
1: 저는 지금 계속 하나님 안에서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뭘 허락하실까?
0: 할렐루야.
1: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지혜로 뚫게 하실까?
0: 네.
1: 그러면 계속 2편, 3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저는
0: 아멘.
1: 써낼 겁니다.
0: 네. 하나님이 우리 유나 자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시간에 저희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1: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먼저 주셨어요. 이제 고3이 됐습니다.
0: 벌써요?
1: 네. 수능을

0: 됐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머 저는 하나님한테 다 맡겨놨다고 하면서도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1: 네.
0: 뭐 공부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필요하신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가 세상에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잡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꿈꾸는 세상의 잣대에 맞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
1: 네.
0: 또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종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1: 또 이렇게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그 삶을 또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네.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0: 네.
1: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0: 꼭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진 거 더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에 한 100분의 1만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신을 가졌은 즉 고통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1: 네.
0: 우리 2500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1: 맞아요.
0: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기도하듯이 늘 삶의 기도에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한 그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저희가 항상 극동방송에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북녘에 있는 성도들 또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0: 네, 맞아요.
1: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 함께한 시간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만났지만 나누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0: 두 번이 아니라 200번은 불러야 될 겁니다.
1: 그렇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참 은혜롭네요. 우리 극동방송이. 제가 이렇게 라디오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제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운 거예요.
1: 네.
0: 안 그랬으면 정말 선수건을 적실 만큼 울 수 있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1: 예.
0: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은아 참 잘한다. 이 무릎에 앉혀놓고 방송을 시키시는 아유.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참 너무 따뜻하고
1: 네.
0: 은혜롭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0: 네.
1: 하나님이 웃으며 칭찬하실 귀한 자녀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정윤아 자매와 함께했고요. 건강하십시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반도체 생산 공장 가동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 2년 앞당긴 2029년으로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냉각 용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크게 늘면서 K-배달 문화가 새로운 관광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오흐나 후레일수후 몽골 대통령 부부와 환송 오찬을 함께하며 몽골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습니다. 뉴스원은 북한이 군 고위 간부들의 조직적인 부정부패를 적발했다며 강도 높은 처벌 방침을 밝히고 대대적인 내부 사정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피부 관리를 받은 여학생 3명이 전교생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1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상선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미국은 이를 종전 양해각서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란의 남부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운항한 선박에 경고사격을 했다며 미국의 영내 군사개입이 끝날 때까지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미국 중부사령부는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GPS 갤럭시가 공격을 받아 민간선원 한 명이 실종되고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대응 공습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전투기와 드론, 정밀 유도 무기를 활용해 이란 내 미사일과 드론 기지와 해군 시설, 탄약고, 통신망 등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아살루에, 부쉐르 등 주요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이어져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갈등이 다시 격화된 것인데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반도체 생산 공장 가동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 2년 앞당긴 2029년으로 추진합니다.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조기 조성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6개 공장 가운데 첫 번째 공장의 가동 목표를 2029년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2027년 공장 착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구축 등 후속 절차

절에 서두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도 전력과 용수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등 산단 조성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3기가와트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조기 착공과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9년 가동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인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첫 번째 공장이 조기 가동되면 AI 반도체 생산 확대와 함께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냉각용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달린 공조복부터 아이스링, 냉각타월, 남성용 양산까지 폭염 대응 제품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체국 배달원과 건설 노동자들은 조끼 안으로 바람을 보내 체온을 낮춰주는 공조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이스팩과 냉각 소재를 활용한 얼음 조끼, 28도 이하에서 다시 굳는 아이스링, 냉각 타월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폭염 관련 제품 개발에 나서 체온을 낮춰주는 성인용 기저귀와 반려동물용 냉각 제품, 얼려 사용하는 셔벗 형태의 화장품 등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냉각 생활용품 화장품 시장은 지난해 약 583억 엔 규모로 최근 4년 사이에 50% 이상 성장했는데요. 폭염 대응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양산 사용이 확산되고 있고 도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공원에 미세 물안개를 분사하는 드라이 미스트를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크게 늘면서 K-배달 문화가 새로운 관광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배달 주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발행 신용카드와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글로벌 결제수단을 이용한 배민 앱 주문 건수는 지난해보다 331% 증가했고 주문 금액도 308% 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배달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는 치킨이었고 카페 디저트와 패스트푸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성장률 기준으로는 야식이 520%로 가장 크게 늘었고 중식과 아시안 음식 주문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민은 지난 2월부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다국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해외 신용카드와 글로벌 간편 결제를 지원하면서 외국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숙소에서도 손쉽게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K-배달 문화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오그나 후렐스흐 몽골 대통령 부부와 환송 오찬을 함께하며 몽골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후레이스후 대통령은 이 대통령 부부를 초원 위의 전통 게르 양식의 영빈관으로 초청해 몽골 전통 과자인 아롤과 마유 채취, 양떼 방목, 전통 요리 시연 등 유목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 부부는 게르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나담 축제 공연과 전통 씨름, 고개 공연 등을 관람했는데요. 후렐스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몽골 문자와 키릴 문자로 새긴 기념품과 함께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앞말 이름을 무지개, 순말의 이름을 황금으로 지었고 한국과 몽골 관계의 발전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환송 오찬이 국빈 방문 기간 쌓은 양국 정상 간의 신뢰와 우위를 확인하고 한국과 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3박 5일간의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판매 급증이 수입차 시장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규 등록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 비중은 25.8%를 기록해 월간 기준 처음으로 25%를 돌파했습니다. 6월에도 수입차 판매가 3만 8천여 대를 기록하며 점유율이 25%를 웃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테슬라가 5만 6천여 대를 판매해 수입차 시장 1위를 차지했고 BYD도 1만 1천여 대를 판매하며 아우디와 렉서스 등을 제치고 4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상반기 수입차 판매 증가분 대부분을 두 전기차 브랜드가 차지했고 수입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45.5%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와 르노코리아, 한국GM 등 국산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는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기아는 SUV와 전기차 판매 호조로 증가세를 기록했고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와 아반떼, 투싼, 제네시스 GV90 등 신차 출시를 통해 하반기 시장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 고위 간부들의 조직적인 부정부패를 적발했다며 강도 높은 처벌 방침을 밝히고 대대적인 내부 사정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지난 2013년 장성택 숙청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 노동신문은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기철과 그의 추종 세력이 지난 4년 동안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과 인사비리를 저질렀으며 국가자금과 물자를 유용하는 등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들이 군의 정치 지휘 체계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했다면서 독소와 폐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당정군 연합회의를 주재하며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고위 간부 비리를 다루기 위해 당정군 연합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숙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 체계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장성택 숙청 당시와 유사한 처벌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박희철과 연루된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이 처벌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피부관리를 받은 여학생 3명이 전교생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학교는 이를 학생다운 생활 기풍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했지만 학생들과 일부 교원들 사이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통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이들 학생은 농촌 동원에 참여한 뒤 강한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미안으로 불리는 피부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청년 동맹 지도원이 이를 문제 삼아 사상 교양 행사에서 학생들을 공개 비판 대상으로 세우고 사상적 해이 사례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비판을 받은 학생 가운데 한 명의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가 농촌 동원만 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학교 측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현재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 여학생들 사이에 피부관리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이를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30에서 8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의 양이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내리겠는데요. 함경북도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 소식과 함께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이니까요. 이동하실 때 보행 안전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진남포가 26도, 평양 25도, 신의주 24도, 강계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강계 29도, 진남포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의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 26도, 개성과 신계 25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9도, 신계 28도, 사리원 27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원산과 고성, 평강, 청진, 운기, 성진에서는 오후부터 차차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과 고성 25도, 청진과 운기 23도, 낮 최고기온은 고성 31도, 원산 30도, 청진 26도, 운기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도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가까운 바다는 1에서 3m,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4.5m까지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이상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의 성도님들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0: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1: 잘하는 주님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워싱턴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노벨 수상자 20명 넘게 배출한 명문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졸업생을 4년간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졸업생 중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학창 시절을 면밀히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이랬다고 해요. 뛰어난 성적과 해박한 지식, 좋은 기술은 성공의 15%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였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가벼운 관계의 사람에게도 자주 안부를 물었는데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죠. 첫 번째, 직접 찾아가는 발의 안부. 두 번째, 전화로 하는 입의 안부. 세 번째는 글로 쓰는 손의 안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도구인 안부 인사, 사랑의 인사를 오늘 주변 이웃에게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의 안부, 입의 안부, 손의 안부를 기억하면서 주변에 그렇게 안부를 전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향린교회였고요.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강찬 목사님이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성도에게 거룩한 볼맞춤으로 인사하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행동들로, 섬김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배에 배로 그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국립합창단과 테너 임정근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의 말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사역자 임재청 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까지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그전에는 빛나고 높은 보좌와 두 곡의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참된 경건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까딱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세 속에 물들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라. 물고기는 짠 바다 물에서 살지만 짜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쾌락을 누리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경건하라.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혀의 자갈을 물리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세속에 스스로 물들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정착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자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고향 분들에게도 같이 전해주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0: 네.
1: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은혜를 주시는 분.
0: 네.
1: 이라고 해주셨는데.
0: 네, 맞습니다.
1: 저희가 거기까지 나눴는데 북한 주민분들에게 이 단어가 조금 오래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북한에서는 거의 이제 지도자에게만 쓰는 단어로 알고 있어요.
0: 네. 그 수령? 뭐 수령님의 은혜 뭐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1: 네.
0: 뭐 우리 장군님의 은혜 아니면 뭐 수령님의 은혜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해요.
1: 네.
0: 뭐 당의 은혜라고도 얘기를 해서 막 뭐 당이 뭐 인민들한테 막 뭐 집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한.

0: 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은혜를 한 번도 못 느꼈어요. 네. 수령의 은혜라든지, 북한에 살았지만, 당이라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은혜를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이게 진짜 은혜라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 뭐, 그, 뭐, 당, 북한 정권에,이라든지, 뭐, 북한의, 뭐, 노동당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못 느꼈던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빨리,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고, 이제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북한에 있었을 때 생각했던 은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었어요?
0: 그냥, 주는 거였어요. 뭐 이제 물질적으로 네, 뭐 배급을 준다든지, 뭐 명절 때뭐 고기 같은 걸뭐 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집을 뭐 이제 북한은 이제 집을 사실 정권이 주기는 해요. 이제 공급 같은 형태로 주기는 하는데, 이제 극소수죠, 받는 사람이. 이제 북한 정권에 보통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이 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뭐다뭐 당의 은혜를 뭐 북한 정권의 은혜를 다 받을 순 없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부 극소수만 누리는 그거를 북한 정권은 모든 인민들이 받고 있다고 그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뭐 저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북한 정권으로부터. 그래서 좀 많이 은혜? 은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뭔가 물질적이고
0: 네.
1: 보여지는 것으로
0: 네.
1: 인해서 내려오는
0: 맞아요.
1: 것, 내게 오는 것을 은혜라고
0: 네.
1: 생각을, 그럼 북한 주민분들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0: 네.
1: 같아요. 그럼 이곳에서 내가 쓰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아니면은,
0: 맞아요. 달라졌어요. 그냥 인간이 뭐 주는 물질적 은혜보다도 이제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 뭔가 나의 인생, 고난, 역경, 이제 믿음, 이런 사랑, 이런 뭔가 나를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은혜,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냥 나를 배를,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배를 채워주는 것도 좋긴 하죠. 물론 이제 좋긴 하지만 뭔가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다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같아요.
1: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하루 되세요라고 저희가 인사도 나누잖아요. 근데 지난 주일에 어떻게 은혜 받으셨어요?
0: 네, 지난 주일에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1: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0: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북한 선교대회를 했었어요. 네,
1: 교회에서.
0: 교회에서 이제 한국의 청년들이랑 남한의 청년들, 아, 남한의 청년들이랑 북한의 청년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에 이제 설교를 들었거든요.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0: 하나님, 이제 북한? 제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남한의 청년들이 있다.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북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그때 또 이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제 고향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 참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고
0: 맞아요.
1: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동을,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은혜의 주일을 보내셨고, 그러면 보통 주말에는 교회 가시고 또 토요일에는 뭐 하세요?
0: 토요일에는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1: 공부만요?
0: 네.
1: 지금 학생이신 거죠, 그러면?
0: 맞아요. 지금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서
1: 석사 과정에.
0: 네.

0: 이것저것 할 게 많네요.
1: 아니 뭐 시험 기간도 아닌데 공부 하루 온종일 하셨던 거예요?
0: 네, 뭐 시험 기간은 끝나긴 했는데 뭐 이제 여러 이제 논문도 쓰고 네. 그 다음에 논문 외에도 이제 교수님이랑 하는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많아서 네. 사실 뭐 방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 학생의 본분을 아주 철저히 잘 이행하고 계시네요.
0: 너무 힘듭니다.
1: 공부에 공부에 공부를 하시면서 근데 이 석사 과정이 네. 학부 대학생 과정을 마치고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박사까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더 공부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0: 아직까지 이런 박사 과정을 뭐 한두 번 정도 생각해 본 적은 있긴 한데 이제 거의 한 80%는 안 갈 것 같아요.
1: 그럼 바로 취업 네, 하실 거예요?
0: 취업을 할 것 같아요.
1: 전공을 살려서.
0: 네.
1: 지금 하고 계신 전공은 마음에 드세요?
0: 네, 저는 그래도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1: 여기 대한민국이 학과 전공만 해도 수만 개가 된다고.
0: 맞아요, 너무 많습니다.
1: 하잖아요. 거기서 고르는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학부는 이미 하고 오셨고,
0: 네네.
1: 대학교 생활은 하고 오셨고, 대학원으로 여기서 전공을 선택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지고
0: 맞습니다.
1: 생각만 하던 학과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0: 네네. 저는 사실 북한에 있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쭉 하나로 일관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때 그냥 쭉 이제 제가 하던 거를 북한에서도 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1: 전문성을 살려서.
0: 네, 그냥 전문성을 살린 것 같아요.
1: 그쪽으로 좀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외길을 갖겠다.
0: 네네.
1: 라는 마음으로.
0: 네.
1: 그러면은 토요일에도 공부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는 거면.
0: 뭐 토요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에는 제가 일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1: 일도 하고 있어요?
0: 아 네네.
1: 학교 생활이랑 같이.
0: 네 맞습니다. 제가 방학 기간이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강의 들을 때보다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일도 좀 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있습니다.
1: 보통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0: 네.
1: 학교에서 일이 아니면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대창집, 옷가게.
0: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뭔가 그냥 제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 그냥 쇼핑몰 같은 거.
1: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0: 아, 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하려고?
0: 네네네.
1: 아, 그게 저도 거기까지 접근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매스컴에서 보통 인터넷에서 네. 보면은 그거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요즘
0: 맞아요, 맞아요.
1: 인공지능도 많이 발달이 되어 네, 있고 네. 인터넷이 하도 여기가 빠르다 보니까
0: 네.
1: 발로 뛰지 않아도
0: 맞아요.
1: 손으로 충분히 네, 네. 가능한 세상이 와서 그쪽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0: 네. 저는 사실 이전에도 해봤었어요.
1: 아.
0: 대학원 다닐 때 해봤는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반환해야 되는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 그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거 막 이것저것 부업하면서 하는 사람이 연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 자체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쇼핑몰을 좀 잠깐 하다가 그래도 연구에 집중을 해보자 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좀 잠시 폐기를 했었거든요. 폐기하고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도 이제 끝나가게 돼서
1: 연구도 끝나고요.
0: 네, 연구도 이제 끝났고 해서
1: 와 이것저것 많이 경험한 그 토대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하는 양분으로 또 된 것 같아요.
0: 저는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1: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사업자로 모시면 좋겠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사업자이자 연구자. 이거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던. 그렇게 그러면 공부와 지금 일을

0: 병행하면서 네.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근데 그 누구보다 또 성실히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정착기 가운데 또 신앙생활은 놓지 않고
1: 네.
0: 매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의 이야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5년 동안 허락해 주셨던 그 다양한 여정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사 온 지 5년 차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였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즉시 행하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면서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포와 순종의 걸음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화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0: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1: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2: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보이부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3: 어. 네.
2: 그러니까 돌려도 픽픽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3: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년 전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또 자리에 바로 함께 모셔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2: 안녕하세요.
3: 네. 지난 시간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그 라디오를 직접 조작해서 들으시고 한국방송을 네. 들으시고 추운 지역의 방송일 거라 생각했던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세계 명화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처음 접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극동방송에서 들으시고
2: 네.
3: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도 접해서 선생님에게 물어 열두 제자가 있고 또 이런 뭐 치유를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2: 네, 맞아요.
3: 여기까지도 너무 놀라운데
2: 네.
3: 근데 군 복무를 10년 동안 다 꽉 채워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 네, 맞아요.
3: 해외 외벌이도 가시고
2: 네.
3: 근데 그 과정 중에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북한에서 심화된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2: 네.
3: 생각도 있어요.
2: 네. 북한에는 이제 그 계급교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 그 다음에 미신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나쁘다고 인간의 존엄성과
3: 네.
2: 이성을 타락시키는 행위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교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아닌 어떤 신에 추종하는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어떤 그 괴물이 된다고 예, 그런 괴물이 된다면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반기를 들고 그 반기를 넘어서 체제를 정복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체제 밑에 그 교육을 많이 합니다.
3: 네.
2: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면 국동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게 좀 약간 무서워졌죠, 처음에는.
3: 이게 실제로 북한 곳곳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새벽녘에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총살하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2: 네.
3: 직접 그런 걸 접해본 적은 없으신 거예요?
2: 아니, 뭐 그 많이 들었죠. 그 학습제강에 뭐 양강도 뭐 몇 동에 누구 사는 누구는 뭐 중국에 건너가서 선교사 놈을 만나서 그 우리 사회주의를 적먹고 뭐 우리의 건전한 일상과 문화를 적먹는 비폐한 성경책을 들여다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회주의 저국을 전략시키는 그건 기도를 했다.
3: 네,
2: 이걸 적발해서 주민의 뭐 신고에서 적발해가지고 우리 법에 전엄한 심판을 받게 했다 이런 것을 막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본인은 물론 안 보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0: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면 너무 무서워요.
1: 근데 중학생 때이 방송을 처음 접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방송을 통해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성경에 거의 준하는 종교 행위라고
0: 네.
1: 북한에서 볼수 있었을 텐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0: 아, 저는 좀 반신반의 많이 했어요. 성경하고 나디에서 나오는 나디에서는 이렇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래서 이건 성경책이라고 했고 이거는 명화 동작 아이 그
1: 세계 명화에서
0: 세가
1: 봤던.
0: 명화에서도 나온 이집트 얘기고 이건 또 애굽이고 이건 뭘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궁금증을 물어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1: 근데 가족들이 알진 않으셨어요?
0: 가족도
1: 아이들이.
0: 같이 들었는데
1: 같이
0: 예, 같이
1: 들으셨어요?
0: 들었는데 가족도 몰라요. 예. 근데 아빠가 어느 날은 이제 그 한번 3개월 동안 이제 그 꽃게잡이라고 해가지고 새 바다에 나가요.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나갔다 들어와서 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국동방송이고 왜냐면 바다에 나가면 그렇게 잘 잡힌대요. 이렇게 예. 뭐 조금만 해도 이렇게 잘 잡히고 그래서 뭐 KBS는 물론 뭐 국동방송 뭐 여러 방송을 잘 들을 수 있다고 근데 국동방송은 듣지 말라고 부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국동방송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뭔가 좀 위험을 감지하셨군요.
0: 예.
1: 내용을 들으시고.
0: 내용을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가족이 멸종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빠가 그때 그 덜리된 건 마저 이렇게 납땜을 해놓더라고요. 못 덜르게.
1: 응생님 못 들으시게
0: 예,
1: 앞으로.
0: 그때부터 못 들었어요.
1: 그게 얼마나 들으셨을 때의 시점이에요?
0: 한 2년 정도, 2년도 매일 들은 건 아니고요.
1: 네.
0: 예. 그냥 좀 시골이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고 이럴 땐잘안 들렸어요, 그때. 예, 잡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다 맞고 하니까. 예. 근데 그래서 그냥 잘 들릴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 그냥 가끔 가끔 아름아름 들었고 엄마 아빠 몰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후로부터는 못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교육도 많이 들어왔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들으면 안 되겠다. 라고 궁금증이 있었지만은 그때부터는 못 들었어요.
1: 아버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바다에 나가셨던 거죠?
0: 아버지는 그 다음엔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아버지 몰래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1: 네.
0: 그걸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뭘 들었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국동방송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송 들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1: 근데 한번 들으신 분들이 이게 자의로 끊으시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물론 극동방송도 있지만 외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한국어 방송들도 자주 접하시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소식이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나 한번 듣고는 이게 끊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끼고 있었고 저한테는 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북한의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가 절대적인 어떤
1: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0: 권위자이기 때문에
1: 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몇년 동안 10대 때 들었던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들은 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접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 종교에 대해, 기독교,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 찬양도 들으셨다고 하셨고,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돌이켜보면 있었을까요? 그때 신앙생활은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0: 네. 아, 그때는, 어떤,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요. 어떤, 비가 엄청 혹수려올 때가 있어요, 북한은. 그러면 산사태가 확 나고, 우리 집도 비가 확 새고,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그때 이렇게 문득 너무 비가 떨어져가지고, 아, 그때는 하느님, 비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이렇게 시내 산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한번 했어요. 근데 진짜 비가 딱 멎어가지고 우연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비올 때마다는 또 그랬고 네. 한번 이렇게 바람

0: 쫙 불어서 이렇게 막 기아랑 날아갈 때, 또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또 해줬는데, 멈춰지진 않았지만 좀 약해졌고, 예. 네. 이런 경험이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은 1도 안 했고요. 그냥 그런 거라 또 해봤던 기억이 났고, 예. 네. 그것이 지금 보면 제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 참 저희가 순수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들으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기도의 그 조각들 나눠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외화벌이에 나오시고 그곳에서 또 채널을 돌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또 5년 전에 오셔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천국 소망을 갖고 걸어가고 계신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0: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장마와 폭염으로 무더운 여름철 강건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지구촌은 지구 환경 위기로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우리들도 힘들지만 우리 후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에게 물려줄 미래 유산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이 세상을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태도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연의 습격이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창조 질서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가 소망이 되시며 창조 질서가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로부터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즉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존재하셨으며 우리의 죄로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것이요 부활의 생명빛을 전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며 참된 질서를 찾게 된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요 생명이요 빛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지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지구촌의 기후재앙을 포함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발생하는 무질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생명의 빛으로 삼아 영원한

0: 천국 백성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지만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6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 모두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동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남과 북 이 한반도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그 선포를 함께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 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0: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1장 2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회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빛에 나의 어둠이 드러나지요. 그리해서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10분, 20분 시간이 지날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돼 다시 우리는 자신의 완악함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예쁘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는 호흡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호흡임에 감사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병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오늘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힘은 주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응답되지 못한 기도들도 주님께서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응답되지 못한 모든 기도들은 더 좋은 것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하심을 흔들림 없이

것을 정리해야지. 사람들에겐 해지기 전에 한톨 미움도 남겨두지 말아야지. 찾아오는 이들에겐 항상 처음인 듯 지극한 사랑으로 대해야지. 잠은 줄이고 기도 시간은 늘려야지. 늘 결심만 하다 끝나는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또 하루가 가고 한숨 쉬는 어리석음. 후회하고도 거듭나지 못하는 나의 미련함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답답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기 전에 먼저 나를 다듬어

보기 원합니다. 가시도 다듬고 모난 곳도 다듬고 상처주는 입도 다듬고 이기적인 마음도 다듬고 나가야지요. 화장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에도 화장을 하시고 립스틱을 바른 입술 위에 부드러운 말의 코팅도 첨가해 보십시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엘 베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7절에

베델로 돌아와서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엘 베델로 바꿉니다. 엘 엘로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 빠지고 하나님 집 베델이라는 거는 베이트라는 단어로는 집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그런 베델의 온전한 순종까지 한 평생의 일정을 걸어서 거쳐서 우리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야곱의 모습, 옛날에 자기 중심적인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갈지차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신앙 여정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산봉우리의 경험과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는 계곡의 경험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참 야곱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을 이름을 줘요.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곳을 베델이라고 짓고요. 지금 길렛이라는 건 미스바의 두 이름이에요. 길렛일 수도 있고 미스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오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미스바에서 또다시 삼촌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또 듣고 그 다음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의 약속을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브니엘에서는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까지 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 베델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면 하나님 만난 곳들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을 보면 물론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가깝게 느껴졌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저의 그런 봉우리 같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없으셨나요? 그 순간순간이 참 그 약간 전 이렇게 묘사해보았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옛날에 야곱이 조금 나오면 삼촌 집에 가서 또 자기 JQ를 발휘하면서 하다가 미스바에서 이제 삼촌과 헤어지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래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감시해달라고 말하는 이런 야곱의 어떤 헌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만나고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제단 쌓기 한 세겜에서도 하나님 만나는데 가면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설악 산맥이라고 해요. 태백 산맥 같은데도 그렇죠. 가다 보면 오대산 가면 좀 높은데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더 높은데 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따라가는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사실은 계곡과 봉우리를 이렇게 좀 뭐랄까 산타기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은 지금 이제 베델에서 시작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지켜주심이 필요한 그 하나님이 지금 아직 내 인생의 그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 깊숙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우리마다의 영적 성숙의 단계의 다른 곳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봉우리에서 계곡으로 빠지더라도 더 높은 봉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저는 창세기 오늘 본문 이야기로 이제 더 집중해서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에 네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 일어나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라반 삼촌 집에서 하란에서 라반 삼촌과 함께 살았던 그 하란에서 나오면서 아니 더 일찍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에서였거든요.

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형의 문제가 자기 인생 속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과정을 오면서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고 굴곡이 있고 봉우리와 괴곡을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결국은 가장 자기에게 힘들었던 인생 과제는 에서와의 화목이었습니다. 그 에서와의 화목은 사실은 오히려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져야만 이길 수 있는 이 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나마 붙잡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음성을 경청했지만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세겜에서 멈춘 거예요. 세겜에서 멈출만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같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리고 애굽도 내려갔다가 애굽에 갔다 와서 더 많은 가축들과 종들이 많아지니까 둘이 함께 할 수 없을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 속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고 롯과 그 가족과 종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거든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 축복하고 형과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이제는 급하질 않아요. 이제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할 강박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말뚝받고 살기 시작합니다. 형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줬어. 하나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줬고 베델까지 가라고 했지만 베델까지 갈 이유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큐티하거나 뭐 포도원 모임에 열심히 하거나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할 내 안에 영적인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세겜에 가서 반타협을 하죠. 거기에서 야곱은 영적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33장에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야곱과 그 가족. 근데 거기에 딱 정착을 하고 말뚝을 받고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는 스토리가 34장에 나와요. 34장의 시작은 딸 디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마실을 나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족장이라고 할게요. 이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락을 이루면서 그 집안이 거기에 이제 리더가 된 사람이 아들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와 동네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디나의 의견과는 전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디나를 잡아서 집에 데려가서 이 성추행을 합니다. 세겜 지역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빠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겜이 그 야곱과 아들이 있는데 찾아와서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너무 연민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오빠들이에요. 그 디나의 같은 이제 엄마에서 태어난 오빠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에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라 할례를 했는데 당신네들이 할례하지 않은 우리는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해서 성인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 디나의 오빠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남자들을 칼로 다 찔러 죽이는 엄청난 피 비린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렇게 그거를 주도했던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위기, 그리고 이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머물기로 결심해버렸던 야곱의 선택의 후유증으로 가족이 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딸들을 그 동네 남자들한테 빼앗기도 하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탈피할 수밖에 없는데 아내가 불기둥, 소금기둥으로 바뀌었던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세속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지울 수 없는 이 세겜에서 상처와 깊은 고난을 초래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중간쯤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크게 피해를 안 입힐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물들음과 피폐의 파편들이 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온전한 11조까지는 못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가정의 재정이, 재정의 신을 우리가 물들게 하고 재정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다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다 끊어지지 않은 나 좋지 못한 나쁜 습관들. 온전히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안식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성공과 타협하면서 안식을 범하는 우리들. 이게 우리의 세겜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거의 다 따랐지만 끝까지 가지 않고 인접한 곳까지 와서 유권 해석을 통해 여기 정도면 하나님도 괜찮으시겠지? 하고 안착해버린 세겜. 오늘 이 예배 속에 세겜까지 와서 멈춰버린 야곱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은 없습니까? 세겜은 타협하는 영성의 장소입니다.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의 성공의 제단에 재물도 올립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영적인 헌신의 모습들을 보이지만 어느덧 그 가운데서 세상 사는 것에 빠져서 우리의 위기가 닥치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적인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다시 옛날의 모습이 세속에 빠져버린 우리들의 세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장소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근데 야곱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항상 야곱의 삶 속에서는요, 잠들어버린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이 꿈속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야곱에게 접근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35장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 단어들이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라고 하는 이 능동태적인 명령형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마지막 결단 찬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과 제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에 이 능동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만 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또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의 초청을 듣는 순간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first move,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야곱을 오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거의 다 온 베델까지 하나님이 다시 오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거기 안주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멈춰 있었던 그의 영적인 헌신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하나님 초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취했던 것입니다. 전 크게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야곱의 모습을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힘 주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말씀이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란을 떠날 때부터 불완전한 순종의 요소들이 야곱의 집안을 붙잡아 메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경향성이었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믿어야 돼요. 온전한

베델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모르는 줄 아세요? 혹시 우상? 아이돌이거든요. 아이돌, I-D-O-L. 아이돌. 우리는 아이돌을 무슨 가수들로 생각하는데요. 아니, 영어 단어의 우상은 아이돌이에요. 저희 내외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이돌을 섬겨요. 누구냐면 아이돌이 아이들이에요. 아이의 이슈와 문제가 하나님의 순종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분은 아이들이 아이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커리어일 수가 있고요. 내 명예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만의 만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자기와 자기 가족 안에 있는 우상을 지목한 거예요. 딱 찾아서 우리 안에 내재하여 있는, 아니 삼촌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챙겨왔던 그 우상 신전들부터, 조그만 그 수호신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세겜 땅에서 그 아들들이 가서 거기에 막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노력했던 이방신들, 거기서 받은 재물들과 자기들이 가진 자신감들을 다 우상으로 지목하면서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오늘 스토리는 그 일이 일어난 야곱과 그 가정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까요? 전지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세요. 어떤 때는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수술해 주셔서 우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을 과신했거나 내가 이거는 믿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제해버릴 때가 있어요. 여하간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제안한 것은 정결한 의복으로 온 가족이 갈아입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꿉습니다. 가나안 문화, 세겜의 문화는 성적 타락과 물란함의 문화였습니다. 성적 물란함을 씻어버리고 깨끗한 의복을 갈아입는 것, 거룩한 성결의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은 우리도 모르게 더러워진 삶과 마음, 우리의 습관들을 완전히 정결케 하는 회개와 씻음의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이 35장의 스토리 속에 꽂혔던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아직 그 음성을 다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야곱은 그 집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제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집안의 제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혼자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는 말을 들어요. 사실은 라반 집에 있을 때도 야곱 혼자에게 줘서 나 들어가서 아내들 불러다가 우리 가자 하고 얘기한 게 야곱이 하나님께 듣고 가족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혼자 들었잖아요. 베델로 가자고. 그럼 자기가 그냥 아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에는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회복의 중심에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 중심적인 영성,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나에게 건강하게 이해해주시고 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세겜 땅에서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빠지고 엘 베델,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35장은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단순히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청년 때에 젊었을 때에 경험했던 그 신앙을 그냥 다시 찾는 신앙이 아니라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계곡과 봉우리를 오르락내락 가시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여정

0: 속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오늘 보면 7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요.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내 이름을 부르겠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먼저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해 주세요. 영적 정체성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희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 비전을 베델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의 영적인 정체성 이스라엘 그리고 너의 축복의 하나님 그래서 베델을 회복한 야곱은 자신이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엘베델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회복해 주세요. 온 민족이 너를 통하여 축복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후에 야곱의 스토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창세기 49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나타나는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면 야곱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하고 야곱의 인생은 축복하는 인생으로 마감이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3절은 도전합니다. 이 모습 커다란 증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인내로 경주하고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과 정결치 못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에 우리에게 힘은 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베델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엘베델이 완성되는 중심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11-0714번 지역번호 031-211-714번 원천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 이야기임을 알 수 있죠?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의 결점을 아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모두에게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한 사람씩 일일이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점이 많은 이들을 왜 선택하셨을까? 차차 알게 되겠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같지 않을까 어렴풋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맞나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아가는 오늘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14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요, 은혜 두 글자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샵 0981 우물정

FM 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면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물붓듯 하시는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하루 종일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 무엇보다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오늘도 해야 할 많은 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시간 안배를 해야 할지 지혜를 주소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소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말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가장 귀히 여기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 동행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주님을 붙잡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고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이사이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9139님,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닐 수 있어서 오늘이 또 감사합니다. 4155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0242님, 이 시간도 은율이 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손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6609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1219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3409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씀을 함께 낭독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면 해서요, 저희가 낭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경 전체를 나누어서 낭독하고자 하는데요.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낭독 두 글자 남겨주셔서 자세한 방법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을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담을 예정인데요. 먼저 신약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관심 있고 나도 성경의 한 부분을 내 목소리로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 낭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낭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은혜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계속해서 은혜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온 동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서, 간호사는 간호사의 자리에서, 예술인은 예술인의 자리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출신인 여자 프로골프 선수 유혜란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KPMG 세계 여자 골프대회에서 열타차로 치다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잘 쳐서 우승을 했어요. 열타차로 치다가 우승한 것은 이 대회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0.2% 우승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님과 함께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를 받은 시간,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런데 언제 무슨 소식이 돌려라 했는데 이번에 우승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입니다. 한 경을 걸렸어요. 우승 상금만 195만 달러. 요즘 환율이 높아갖고 30억을 받았어요.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과 영혼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참모습은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내가 가진 모든 물질, 내 자녀,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에서 떠나서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배자로 짐을 받았는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갖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류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죄가 우리 평생 우리를 얽어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잘 돼도 내가 잘나서 잘 되고 내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손 재수가 좋아서 병을 잘 고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언제까지 찬양하느냐? 우리 호흡이 다는 그날까지.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에 처해서도 찬양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보물 자르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재판도 치르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온몸이 피성이가 됐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심장이 오져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찬송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흔드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손과 발이 맹 것이 풀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매일 모든을 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놓고 갑니다. 우리의 좋은 집도 차도 내 부귀 명예 영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는데 우리 예수님 사람이 딱 한 가지 가져갑니다. 찬양을 갖고 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완전히 찬양으로 뒤집힌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천국에서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라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 부분을 따서 헨델 메시아의 맨 마지막 아멘 코러스 전에 이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속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없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웬일인지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사소한 일에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철저히 회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기쁨과 평안함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풍요로움 속에 영적인 빈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같이 된 라오디게아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기쁨, 감사,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졌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은혜 받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그때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저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서대문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우리들이 부르짖었는지 예배 때마다 그냥 기도로 통곡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의도로 처음 이사와서 그때는 여의도에 덩그러미 이 건물 하나밖에 없고 국회에서 의사하고 저쪽에 시범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는데 버스가 와서 마포대교 입구에 놓고 내려오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마포대교 그때부터 이 다리를 건너오는데 추운 겨울 강바람 맞으면서 우리들이 종종 걸음으로 그때 숨목기 걸음들이 다 빨라졌어요. 그래갖고 다리를 막 건너오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경 속에 예배 드리고 눈물 콧물 쏟고 또 예배 끝날 때는 예배 끝나기 전 한 시간 전부터 기다려가지고 섰다가 예배가 그다음 확 몰려들어가고 몰려나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엊그제 모습인데 요즘 옛날 같지 못해요. 풍요해졌지만 영적인 빈곤 속에 있지 않은지 사소한 일에 원망을 표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지 긍정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료해야 될 그 우리들의 삶에 이 못된 유튜버들이 나쁜 얘기들만 갖고 막 물고 뜨고 싸우고 완전히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영적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편가르기는 얼마나 심한지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에요. 그냥 막 죽여야 돼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 영적인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물질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빈곤한 우리의 상태가 된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10편 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 그 열정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감격에 충만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열정 기쁨 감사가 사라지고 사소한 것에 원망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남 탓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아닌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입사들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늘 주명한 뜨거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게 순복음이라면 뜨거움이

인데 뜨거움이 미직지근해졌어요. 라오디게아처럼 미직지근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자칫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부유롭게 하라는 것은 환난 속에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낸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고,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구원의 은혜의 흰옷을 입고 눈에 안약을 바라는데 성령의 안약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보이는, 영적으로 잘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과 다 같이 하나 앞에 열정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기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명관에서 산다고 하면서 나나나 나밖에 모르고 내 길을 갔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줘서 우리 삶에 풍년을 불어주시고 하늘에 귀한 상급과 귀한 자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희대의 살인마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떠난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60대 이상의 대부분은 이분 이야기를 잘 압니다. 자기를 감옥에 놓은 부대 대대장을 복수심을 갖고 도끼를 들고 돌아와서 온 가족을 다 도끼를 쳐서 죽인 이 사람인데, 그 한국을 충격으로 넣었던 사건입니다. 이 고재봉은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다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거친 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손버릇이 나빠서 자주 남의 것을 훔치고 그랬는데, 24살에 1961년 10월 달에 육군에 입대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29일 날 제301 병기대대 박병희 중령 관세 넘어 들어가가지고 명태와 구두 두 켤레를 훔쳐서 나가 달아났다가, 그 가정부가 그걸 보고 중령에게 얘기를 해서 박중령이 처음에는 그를 용서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상습적인 이 도범이에요. 여기서 뭐 훔치고 여기서 뭐 훔치고 해서 이번에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육군 교도소에 집어넣어서 7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좀 몇 개 뭐 훔쳤다고 날 감옥에 넣었다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해갖고 자기 애인을 찾아갔더니 벌써 소문이 나서 난 전과자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애인한테도 버림받고 이제 내가 이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설문전

0: 그래서 도끼를 사가지고 박정희 살던 관사를 며칠 동안 살피다가 술을 잔뜩 먹고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그 담요를 넘어 들어가서 그지 구절 잘하니까 넘어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 이 중령 부부와 세 자녀와 가족부까지 다 도끼로 쳐 죽였어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원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를 감옥에 있는 그 박병희 중령인데 박병희 중령하고 같은 그 동기로 아주 절친한 그 이덕주 중령이라는 사람이 새로 부임돼서 왔어요. 새로 부임돼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모르고 들어가서 박 중령인 줄 알고 다 죽여놓고 나서 뉴스라고 보니까 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고재봉이 박병희 중령을 죽였다고 도끼를 품고 다니다가 한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래갖고 군사재판에 해보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포악한지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뭐 감옥에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막 제사들을 둘 패고 난리를 치고 너무나 거치니까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한 겁니다. 저 살인마 거쳐는 아무도 가지 마라. 하루는 구치소장이 순찰하러 왔다 이렇게 들여다보려니까 손가락으로 막 이름을 다 찔러가고 눈을 찔러서 안경이 다 깨지고 그래서 완전히 저 사람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런데 당시 성경을 보급하면서 전도하던 대한성서공의 안국선 집사님이 계신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시고 소천하셨는데요.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고재범 예수 믿고 천국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치소를 찾아가는데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죽을 놈을 왜 찾아왔냐고 성경을 집어넣어주면 본 앞에서 찍고 던지고 근데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내 평생 나같이 버림받은 인생을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나?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예수를 전하는가?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이 터져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통성으로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가 통곡하는 소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온 구치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구치소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살인마 고재봉이 예수쟁이가 됐다고 그런 교도소에 있는 다른 재수자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깊은 밤 단잠에 취해 있는 죄 없는 여섯 명의 생명을 절대로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토록 죄 많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내 말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1964년 3월 10일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사형 집행 당할 때까지 석 달 동안 2,000명 재정 중에 1,800명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했더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더니 그가 교들 앞에 마지막으로 함께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총살을 당해 그 자리에서 숨을 쥐고 숨을 거둔 후 천국에 갔습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였지만 예수 믿고 예배자가 되어 마지막 순간 찬송으로 하는 경을 돌리며 그 생애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 6181번에 9191번

6181번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빛을 비춰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다시 기도할 때에 능력의 기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존귀하며 영화롭게 주님 이름 자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고요. 신청 찬양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출석 선물은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남겨주시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경 전체를 낭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 뭐 한 석장, 넉장, 많게는 5장 요렇게 각 성경을 읽게 될 텐데요. 우리의 목소리로 말씀을 낭독한다. 참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다 낭독하고자 합니다. 참여하실 분, 관심 있는 분들,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낭독이라고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4316님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듣고 싶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남겨주셨어요. 신청 찬양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의 창원 극동방송의 프로젝트입니다. 말씀 낭독을 구약 신약 전체를 다 하게 될 텐데요. 함께 하실 분들 낭독 내 목소리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하거든요. 참여하실 분들은 낭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찬양 있으시다면 찬양의 제목과 오늘 이 찬양 이래서 듣고 싶어요 하고 사연도 짧게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낭독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7장입니다.

네, 제건 함안교회 정형숙 집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하고 싶은 소망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기회가 와도 좀 뭐 시간이 잘 안 맞는다니까 때로는 또 게으를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동방송에서 좋은 기회를 주니까 이럴 때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이제 저희는 믿는 자들은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 때가 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에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치명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어메이징 그레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많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있지만 이 곡을 들을 때면 두 손 모으고 열과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져서 저 혼자 즐겨 듣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은혜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고요. 창원극동방송 말씀낭독 프로젝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구약, 신약 모두를 낭독하게 될 텐데 그 한 부분에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통해 말씀을 읽을 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참여하실 분들은 낭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특별히 빛나는 오늘은요, 우리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또 기도로 헌신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소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차이고 날마다 짓밟히는 이 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 나를 두들겨 팹니다. 저들이 그것을 의무로 여기는 듯합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엄습할 때 믿음으로 죽게 나아갑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그칠 줄 모릅니다. 내 명예를 더럽히고 함께 모여 나의 파멸을 꾀합니다. 그들이 때를 지어 뒷골목을 몰래 드나들면서 불시에 덮쳐 나를 없앨 기회를 엿봅니다. 이 악행을 저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소서. 하나님 분노하셔서 저 민족들을 쓰러뜨리소서. 주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숱한 밤을 내 모든 눈물이 주님의 장부에 내 모든 아픔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고함치자 원수들이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는 날에 나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것 다 지키셨으니 내가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벼랑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파멸의 낭떠러지에서 끌어내셨으니 나 이제 벼뜨는 생명의 들판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거닙니다. 하나님, 나를 다정히 맞아주소서. 바로 지금 죽을 힘 다해 죽게 달려갑니다. 이 폭풍이 다 지나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네.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주께서 하늘에서 명령을 내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발길질하는 자들을 굴복시키시네. 내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시네. 내가 사자 때 한가운데 있어

씁니다. 놈들이 사람의 살을 맛보려고 기를 씁니다. 놈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놈들의 혀는 날카로운 단도. 오 하나님, 하늘 높이 날아오르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으소서. 그들이 내 길에 위장폭탄을 설치해 놓으니 나는 꼼짝없이 죽고 결단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함정을 봤으나 거꾸로 그들 자신이 그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선율에 맞춰 노래하렵니다.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프야 검은고야, 깨어나라 너 잠꾸러기 태양아. 하나님, 내가 거리에서 소리 높여 주께 감사드리고 도시에서 시골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깊을수록 더 높이 이르고 모든 구름 주님의 성실 드러내며 나부낍니다. 오 하나님, 하늘 높이 날아오르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으소서.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56편 57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기는커녕 통제하고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이나 돈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이나 돈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 엄청난 유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제, 지배하려다 보니 독재가 나오고 폭력이 사용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기 어려운 사람이 된 것이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억지를 부리고 폭력을 사용하며 통제,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셨다면 그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면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한다면 중심은 여전히 드리지 않는 것, 즉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중심을 드리지 않고 하는 일을, 의지를 드리지 않고 하는 일을 성경은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고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중심과 의지는 어떤 행동에 담지 아니하면 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중심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본 순종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본문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셨다고만 해석한다면 본문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신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0: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지를,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들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요구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대상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종은 자기 부인의 열매이며 결과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순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것은 억지로 한 것이 되며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이러한 이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며 공격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해서 일어나는 모든 나의 생각, 나의 이유, 나의 변명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런 생각들을 완벽하게 지배해야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명령에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른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론이 없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철저한 책임입니다. 순종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변명과 책임전과 무책임입니다. 변명이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철저한 책임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순종이란 들은 이 음성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말들을 하며 말씀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책임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순교자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이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아십니까? 다음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12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 속에 들어있는 교훈, 그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희생이 없는 순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일종의 불순종이 됩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만을 죽였던 것입니다. 아각왕은 살려왔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순종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결국 순종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 문제를 잘 푸시기 바랍니다. 잘 푸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았던 최고의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5-6891번, 지역번호 055-285-6891번 창원 반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상황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상황극동방송 극동포럼을 맡고 있는 조우성 장로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1: 우리 극동방송 창립 이전에는 우리 지역의 기독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희박했었죠. 그러나 극동방송이 이제 개국됨으로 우리 기독문화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대중화되었다. 나 그런 것이 가장 우리 극동방송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아주 귀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 평소에도 창원 극동방송을 자주 홍보하시나요?
1: 그렇죠. 이제 뭐 우리 그리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만 켜기만 하면, 차만 시동 걸기만 하면 극동방송이 울려 퍼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그런 그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이 설립될 당시의 기억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우리 창원 극동방송이까지 역사는 정말 참 눈물겨운 역사이죠. 이 지역에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이 방송 설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그 기도의 결실이 사실은 방송의 허가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방송의 허가가 나고, 또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 함께 동참해서 오늘의 이 극동방송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극동방송의 방송국을 볼 때마다 그 감격이 새롭게 묻어나고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어려있다, 기도가 숨어있다, 그런 역사가 서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미디어 이렇게 시대이다 보니까 극동방송의 전파라고 하는 이 매체의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다양한 매체, 이 미스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어떻게 또 선점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극동방송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w@daum.net 메일 주소 feb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진주 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첫 번째 주제로 M. M은 Mandator라는 그러한 명령, 위임, 사명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사명이라는 작은 주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보내신 자리로 가라 주님이 보내신 자리로 가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명하면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그것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명은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이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러이라는 말은 바로 오늘 4절 앞절에 있는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명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교사

사회의 사명이 또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명은 어떤 것인가? 사명 그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숨기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숨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전파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동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만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저의 조부모님들은 다 불자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불자인 할머니를 따라서 깊은 산속에 있는 암자에 들어가서 할머니의 기도하는 시간 동안 혼자 거기에서 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할머니의 아들들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이제 절에 등에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걸 다 돈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등에 몰래 이름을 달고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모습도 저는 보며 자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고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정한 수를 떠놓고 이렇게 빈다고 해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처럼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자식들의 이름을 교회에다가 올려놓고, 교회는 안 나오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식을 맡기는 마음,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이름이 저절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우리 자녀에게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 자녀들을 그삶 안에서, 그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사역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교사는 단순히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교사는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강사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보다 더 훌륭한 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어야만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보다 더 나은 그런 교사가 있죠. 가장 훌륭한 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찬양하고 율동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분방 공부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간식도 먹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의 가장 중요한 시간, 모든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가장 어린 친구들, 글리터 우리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들을 섬기는지, 나도 저 아이들처럼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의 그러한 사랑, 그러한 정성, 그러한 섬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방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 앞에서 재롱잔치하듯이 얼마나 정말 아이들 앞에서 망가지기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정말 아이들을 깔깔깔깔 울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 그 귀한 아이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사들이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저도 기쁘고 행복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웃고 뛰어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또 남보다 앞서야 한다, 돈을 잘 벌어야 한다, 인기가 가장 가치 있는 거야, 너의 존재 가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 있는가, 그럴 때 너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야, 교회 가면 자유가 있니?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않니?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사명은 특별한 말을 잘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내가 붙든 복음,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로 보내노라.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로 가라고, 지친 영혼들이 있는 그 자리로 네가 가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숨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오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오늘 말씀의 5절 6절 말씀에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세대만 잘 믿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만 은혜 받고 끝나라고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자손에게 알려주라고, 가르치라고, 그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

하고 그리고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경 인물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노아의 방주를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모세가 출애굽을 한 것을 인도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스토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픽션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냥 내가 즐겨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또한 우리 부모된 우리 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며 성령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교사라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또한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절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한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하는 수고와 헌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함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릴 때 들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수련회 때 붙들었던 그 기도가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흔들리고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정말 뜨겁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때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갈등할 때에 교회에서 배운 복음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 청년들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일,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명 세 번째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가 복음,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서 행한 일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상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성공의 압박과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비교와 경쟁, 정체성의 혼란과 마음의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늘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쳐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늘 저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웃음으로 저를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지금도 풀리지 않고 답답하여 새한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 견딜 수 없어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내가 알고 살아가고 있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과연 내 인생의 의미,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아직도 그 답을 세상 가운데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라.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위로의 말만 전해야 합니까? 단지 즐거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하나님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다루고 있는 이 교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교사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누구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안고 품에 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교사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저를 제 인생을 바꾸어준 그 교사가 있었기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그 선생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단지 무엇인가를 많이 막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아이들의 눈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그 데리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인 겁니다. 단순히 그냥 어린 아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 주님을 알게 하는 것, 만나

0: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주의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는 이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사역의 장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수련회가 청소년과 청년들이 부르심을 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선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교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땅을 살리길 원하시는지, 그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 가슴 속에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그 아우리치는 여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선교의 그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세대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자리로 가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숨기고 있느냐? 드러내고 있느냐? 너는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미션은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미션은 우리,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학교가 바로 선교지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련의 현장이 선교지여야 됩니다. 주방 봉사하는 이 일이 바로 선교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청소년 한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선교지인 것입니다. 청년 한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숨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아이들을 내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가만히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저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시키지 않아도 잘하네요. 이렇게 여러분 결단한 것처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진주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계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61-6866번 진주대광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 30년,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 새로 사면 케이스 씌우고 지문 하나 먼지 한 톨 안 묻히려고 조심하고 화면에 필름 붙이고 애지중지합니다. 자, 그러다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느새 아무렇게나 던져놓고요. 케이스도 벗겨진 채로 다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배우자에게 정성을 들여서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얼굴도 안 보고 인사 툭 던지고 나가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떤가요? 눈 한번 뜨는 것도 너무 신기해, 너무 아름다워. 지금은 아이가 뭘 해도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자, 가만 보면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처음 그 마음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새 물건도, 새 관계도, 새로 시작한 일도 처음엔 두근거리고 온 정성을 기울이는데 익숙해지면 무뎌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한데 문제는 무뎌지면서 동시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소중한 건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하니 시들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익숙해진 것 하나, 나에게 있어서 익숙해진 것 하나 다시 새롭게 바라봐 보는 건 어떨까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감사한 것으로. 그 시선의 차이가 오늘 하루를 바꿀 겁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